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릉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둔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쿠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 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포윤구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 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두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 민비 주람 토르와 신비 키르수 야바 지조기 초외 궁지 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 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키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 탕 총르 치무소 조네 쿨군 탕 레군 빌레 드바 인치 닌다 니바투 데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 탕 로 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소기 네다 유치 튜도도 면주 치구 강변 난기 쿠류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다 톱시야 부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류 짱다 균형 치바 쪼네 쿠공수 꾸응이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게기 추딘라 토낭 치바 합치게밤 로게고 짱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고 로숨 옌키 응고컵 겸미베 짐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컵 겹교 꿀맛이고 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컵 겹바탕 권내 탄웨 민컵 겹고 랑을 국송라 숙겹고 랑세니가 펜라 디탕 용톱

0: 피해 고코제 마디브체 나게신 드르베
1: 라사사피
0: 바르망시게비 가르게 휘바
1: 미상마 심소단기 팁시시효리 라다과 초메시아 갑효리 나시익시아 갑유 지사스나 심히프주기
0: 시대 나 란다게 신두두
1: 영아 란게 신이죠 쉐다
0: 빨라 랭네 되나 니리샤
1: 예 신이죠 장문 얘기 몇시 마 신샤네 롤린조대 가가조스체 콘세가 신비기 이내 콩게 콘세 신더 갑시네기 단다 쇠바체 폰에 띠익스
0: Kinsun la go shi ta ne chu du che yo ma ri sam chu ngan ji ta shi di no xia ne le kinsun la le le xie ni yo yi kong ge ta li na su no ba la le xi xiu shi
1: ne ni se le di gu zu zhe de ne han go le xia chu zhe de ge la ge zi xi mu su ba ma ge ba qi ni kuo bu shi shi jie zhe shu
2: 那你拿了别的巴拉公司不太好可是不是有那个巴拉给小张会的可这些你可让给东西不这些的那你出都去送给巴拉给不给我洗呢
0: 십삽십시도가 야
2: 요 디 가르치베 그래 나 망구이요 니제지네 예력 세토지
0: 예루이 쇼스 팅웨샤 니다리시 디쿠일 칼라스 오시 자라케 뉴고 마실라
2: 我心不到就中着我心。这点谈的，咱俩谈个啥不牛事？我也没那个真事，呀，地灵事。我们那个有。啊，是地灵事。没对的，你两个有。连马屁不抢马事，怕么你不撒野心不到就牛个情节碎去弄。哎，有。哎，上去的。 로마고 지진을 나 가냐 배정 소디 교도 마중아. 겜게 하도.
0: 무지 칼지 되겁나. 자기니 다리시카 키디시. 자기 라유 섬제 니 키모 호시디. 아니 지체 뭐 쇼무 중에. 자기 정도 왜?
2: 니 제시르베. 니니 세러. 팅치 니라로 공주 용제사. 자기 간 남치부도 셰셰 당주. 에.
0: 他正按能西过了我满年年给给不起药了呗我年我也没了的疫情没得过啊让给多少季了我光送给这个游戏这拉子子女儿怕比你你也抽不出哈多呢可拉多的从当初都看不见这里忙当初也有马戏你他能阿赖连留没下给先当什么你也没这不能清明我错是吧没事呢你也有不让来用药了
2: 好奇，对，那我等一遍。我记不起去什么。哦，长不些呢。让了永波卡子云那张，他那那么低头云呢。金三兄弟，你也给这因果着。
0: 也免提这起大名，卡的啥伢子，我这么好，起码啥他爷儿，凑合见一起。
2: 让提卡死人。 这些呢，卡的让给伢入去。
0: 大明，
2: 小伟，让金三天呢，卡钱的这些嘛多，给些这些小朋友。我从那个那头，让给他们吃过去。给些这些呢，卡的让咱开着入去。勇啊！
0: 나라니
2: 대응하는 것이 랑게 뭐냐 나 쓰지뇨야 또 쓰렌지바 나 우망 꾀야 요마시 제서 카디 상겐뇨

0: ti ri wan da ni a cha nyam te bi ra du ge
1: du ge
0: ke ri ge du da ne ki o shi ge ji ni a cha te te de ngar so sto be su ru shi du so na di wen ye yam che cha le
1: mung du ge
0: to s mung gi
1: ke ra ni cha bi yu ne chang gu xian de ke ba qian bu du
0: ng wa ta a cha che mu zhi da jiang lu zha bu yi ke ba har dou
1: 张慧让个列不将路点点呢并西反应啊落不进连过去呢该连忙不给我黑日你真是小帅你让团大家去让车顶去了没事几点你呗身份也看来你赢得点点让天说话生过来 라게 섬더뉴 메베
0: 섬더뉴 유고초 리데 섬리 야오 담히는 나 치게 치제 갈치 동시에 사시 교 마실라 인게 싱그메 김치 무지 무도 치토 마시 리데 게날러 마타사 레그시르스버 던더 히라스 요시
1: 나 조상기 차시 삼시 랄지마 소소 답에 김사 요르다
0: 你也 拿 点 鱼
1: 你也 卡 些米 上 个 新 个 人 小 双 你也 拿 给 下 鱼 弄 我 下 你也 三 把 大 双 他 的 陪 面 시리 你也 长 突 然 롭 증기 롬 다 차 리 기랑게 기니 세마르 스크두가 제나 코르 유케 김베 네든 티제스 템시
0: 잔 다송을 가 비베
1: 락스
0: 첸장게 되게 페미지 샤 스크두가
1: 가탄다 트린 럽지 글로마 카피 디스웨
0: 치
1: 디제 마시 나라니 경은에 쓰시에도
0: 샤케 세바니 뒤메
1: 야 니 하시에서
0: 상계 다샹 근지테니 말레 차도 신이 마스비
1: 디데스네 라르 소스케 세요리 니네 다샹 아 휴셔 휴셔 다시그미 얘랑 게니 되읍시
0: 루루 니 차 근데도
1: 같이 사시 니고 치자 하시가
0: 진짜 가로 근데 세지 이
1: 잠깐 쉬나
0: 이게 잘로 TV인데 이 과 신세
1: 디야 삼에 없다 그거 시기 잡다 상부치 너도 숙제 약속 거기 저치시디 양생기 전화시 거리
0: 양치츠나에
1: 양치츠나디 보면 팔라 이와 죽지 시시티
0: 알레
1: 샤샤 데레 이치도 괴
0: 샤샤 양사 고고 다지 디디시블러 디디시블러
1: 나랑 소리 들 갑이 小帅，听闻你。

0: 장아래 종합집에 맡아 삼신다 단유매 이희네 가상예술교제 네 삼십사스타피 네라라 근데 셰프 간다 라라 갑도 첸상
1: 장기 네데 제셰베
0: 네, 네 대신 쉐고 줘. 네, 초등대 관련 그래. 小帅, 라니, 가르치는 용구를 해.

0: 石头肉，让爹用呗。爹了，我老兄在这找人用，就让张老给乔钱拿去。
1: 你瞧我三副肉吧。
0: 嗯，
1: 他这肉真不错。这次马先生让他弄，来再给些茶油，让他做这些肉了。
0: 爹了，你去让老太妈
1: 啊，这他瞧没别吃马血的，让给金白马多。你拉西的，别去当时买不起不多啊！啊，这，我让给几天这，你让点狗吃不着，你几天说起嘛准备呢，让给姜老师背吧，懂些是吧？马四，让把那个我养活能够有吧，让给先些些。我看他多呢，我几天这回呢，周末特别来个忙大许多。
0: 你这把这姜啊，藏不严弄住这。去让给俺幺西兰那个月，俺屋内江浪小些，
1: 俺来给要去。俺早早起不难送，让了得多钱了，管不嘛叫。
0: 江浪，
1: 啊，对，得这送。你要是个差不点这，可这人。
0: 江浪，你弄些。
1: 弄这有那有三千五十，是吧？没些呢，让他多来个，老就不赚钱五十。农村看这几年有啥节目都有嘛是？
0: 去让土人帮拿去，他这老百姓走着的，你让他我联系，去让吴家家男人有不起劲。
1: 你一进去，哟，带伙计来嘛？
0: 哦，来是来是。
2: 大双亲呢？也给这求着。
0: 你阿姐。我念你们多点人，
3: 徐大，
2: 我屯大西安有，
4: 卡些，
2: 我来那屯子有，到我手呢，我明个来个住你们。
4: 你最好拉手，
2: 你最该拉么松？
4: 钱能跟这些不是？屯爷老三你是没有么事？离婚呢，没比你值得贵。
2: 免干那名牛蛋呢，俺等嘛是，俺就在等这棺材还着热。
4: 前头啥两个人团结还是个？
2: 俺打云子吹土切菜，巴不得俺们日日嘛带把老切煮锅热，等到眼前，不再菜呢，就用个口嘛热。对嘞，三米长度，俺在哪里呀？打刀切电影。平常嘛，连活不得这热，年起来免要高压的热，免干那年俺同情不要热，三米长度。俺的参谋是谁？
4: 让俺大锤都是嘛切不切？
3: 阿姐，听大爹，咱们大不听清你嘛事，你听我可些是老师给不应？
0: 丹丹，年长了，俺大爹年纪高些，让给经常提钱多，乱动忙不起样的。年长了，也是军。
2: 俺爸爸俺妈年纪也。
4: 丹丹，你长了可真像我皮毛叔
2: 啊！全像嘛的，俺们场面干不大，你姐姐住的是哪边？
4: 啊，听这戏，落地给拿了多的多些，俺建议叔叔你也打到学校。
0: 嗯，要多。
2: 钱都是点开明的，今晚俺们澳大利亚里啊，给不吃着对人干嘛干啦？
4: 澳大利亚哎？
3: 你是真有嘛事？你也听我提过仙女。
4: 是的，丹丹，上月拿了打到钱皮呢，俺落地不起来用吧。
2: 俺垃圾锅里，不在垃圾锅里打。
4: 他最后你煮的，
2: 俺前两天的孙子，垃圾得米锅里。
0: 得米，可这锅又是呢，浙江人。
3: 不要跟俺闲说，
0: 俺堂子没有嘛多，那还干什么？
5: 小大型的，
3: 简直就是大了，压死！
4: 压死！压死！压死！
5: 一大。
4: 俺爹看了个戏，也不认识。
3: 看起来个戏，儿子，顶不？
4: 你咋生个戏？
3: 有
4: 吗？嗯，杨家看起来个戏，儿子，忘记认识。
3: 有
4: 吗？俺见识人。
3: 有，你得看清人。
4: 哦。
3: 儿子，把这下，你还
4: 个
3: 忘记？
4: 没，
3: 把
4: 我忘记看几个没。
3: 得几
4: 个面去？八零了，俺得几个面？俺得七十，哪是几个心？
2: 得这些有效。
3: 别总给。
4: 哦，阿西，你喊谁？
6: 디 동보이래 얘 바르듯이 갈아기 아 뛰어 디 바르듯이야
7: 바르듯이야 얘 다지 세우시
6: 야 갸시 갈아
7: 다지 갈아는 쇼부지다
2: 리 쇼부지
7: 빠링라 쇼스 빠링라 쇼스
2: 란투지
6: 그 얘
7: 디 쟤 치리실리 더 도세도 야
6: 다시 형미
2: 도다 빠라 롱라샤
7: 빠링라 키라구롱샤제 마제비이는 롱기르시
6: 마 롱기르시 라그 게레송제 니라그 먹지 바르도체네 켈리그마 도가
7: 니 디칼랑금에 신다시 칼랑그 이스 셰무중에 디칼랑그히 도다 라그
6: 게레송거리
7: 빠링라샤 쇼제 마제비이는 롱기르시
6: 라그 게레송 도가 여 니라시고 다과 빠링라스 마베시 나랑 바바송사 바바슬레후시 응고 베시 바바스비 장소니 쪼미시 빠링라스 베르슈시 니네 니부도
7: 아무라게 기다 빠링라 리스

0: 아니, 아니, 쇼시죠.
1: 신이 로용배.
0: 칸다 교고 칸웨날 부티치기. 제자 내가 바람 쳐줘.
1: 야시다. 네 잘네 수시에휴.
0: 자르고에
1: 도서기로 Tiri, wei dong da kala se du. Wei dong ge, da shuang ge lege juk di zhu du, xiao cheng le ge shi si le xia. Da shuang ge hu e li lo zhu du.
0: Di, dam nye ke ma ru, ngam ji zam chi zhi. Zhang xue da, pa mu di, bai de si ir be.
1: Da pia ni, ye er de yu zang, den de lo yong shi. 다밍 다상 두스터디 코고스보다 10카고 유베모도 범디 심상부슈두 샤레흐니 튼두 수카지레 자르롱망 띵도와 디토니 자르나와 등고시 샤게디 심치라
0: 주베
1: 인고쇼 다상 머친콜 범디다 망츠 시부시다
0: 니부터 치우지. 이내 모라님도 대두 기치 가르시하고 미식민도.
1: 아시, 상계 쇼상을 그제 세유니 다상 신당스 뭐.
0: 쇼상님도 대두 뭐 쇼상께 세마서바 대지. 나
1: 잡아베스로 시도게.
0: 용아 용아. 다네 장제 우주제 세긴다.
1: 남규디 약도.
0: 왜? 쟤나 담산데 가래.
1: 담상 시초유 남나 심수 단단게 레흐니 퇴제 바바 아마 따도시니 이스이
0: 단단게
1: 어어 단단 리피너 샤오장 고칭 마시 그브리 퇴제 라비 세제 로부첸의 당시 마세 부제 고칭 마시
0: 단단게 열다도 치우르베
1: 같이서 열은 엽주시에리 승부두게
0: 아지 자니 시에규라 엽주시에 세이르베 Nyesina, tanda sempikibu yungkuru besi. Kanja, nyemune samachu.
1: Ngai samachu. Ride tanda lo lepdi, nga lo debishirachu. Tanda nge, yerda pamanibu, tato dende yao chikshi.
0: Di ingo chung. Tawo na, puzeda xiaochang zheya ki ngui sama morangal zheya gyur.
1: Di rangi semre chung mitu, chukda xiaochang ge, kazu gondu yu nye zheyi sihi.
0: Yo. 他呢, 모랑게 가제이, 칼린 균들로우메.
1: 칼린 로제, 그 뒤에 뉴히.
0: 대지.
1: 아자, 얘 주모 따도 여지야.
2: 요, 나 리스너, 진호구시야.

0: 야. 원래 저도 고야 되게. 자기 나 갈피 사세 봐.
1: 자기 신수게.
0: 좀 이렇게 좀 하세요. 네 그대로 내 줄래.
1: 가래 그대로 내 줄래스.
0: 저도 좀 한게 그대로 줄 그랬어요.
2: 다상 마시 나 다 레즈 가로 지부히.
0: 조지러. 조니 괜제. 따라 비싸지.
1: 가래 비싸지스.
0: 네 잘 시기다.
1: 제 말하게 아자슬라 후다.
0: 저 제비게베. 흠.
1: 가래 제비게베스. 다소 마시. 헤, 샤샤리.
0: 저
2: 가치소. 나다 레즈 참바미드 회.
0: 아지. 키니 그도 제브레.
1: 아, 디. 니 셰콘시. 셰츠움도.
0: 셰츠움도에. 셰츠움도 쓰기요. 셰르모존아 랑게 셰기요 마르바.
2: 미신알 마슈아. 니 라무도 르메다.
0: 랑쿠시.
1: 야. 다섬게 신고했다.
2: 니 아자게 참심스베.
1: 니 라라. 코카콜로 또 마시듯이베.
2: 시디 니 아자르 데데드 나와스케 주무수. 다원도 상견아 라보던디
1: 인기 마시 니랑라 쪽세원에 라보다피 제대 라바 약스타야 마쇼
0: 라블레시 니 라블레 회제 데미스무스 라데 토모스메 니 기니 고양 당균이다
2: 중인다 바바
0: 그래 다 되지 니 숨부터 차게 얘기 숨니 지상아 지 순례 순례

0: 道上是吧？啊，让用呗。
1: 搿谁能明白？
0: 阿来，马里马里，马对的。哦，我谈的总得是对的。
1: 顺桥之林，你看是别？
0: 哦。
1: 开场该总得是哪一点阿里？
0: 是行哎。哦，让卡里带新年的马是呗？
1: 带为是啥？
0: 哦。
1: 明来别听明读。
0: 啊，对，看做七个明天做，你别忘做到呢。怕是今年明狗狗多，吃脏啊！
1: 爹咋不是？一年去让兄弟看爹，他都来打让爹下。
0: 啊，人家是呢，让爹用过一些呢。兄弟看了，爹快要骂谁？拿了写的呢，他是吧？
1: 爹这用骂谁？我中人王老财姐来个过写个用笔。
0: 谁谁？哎，你也去。六三年老用过要骂谁？啊，这里有，这里有他去对。两个第七个月不是？
1: 给咱存那钱不多，俺给咱老弟姑给是车子，给咱邻居也没多。
0: 好嘞，俺的让给俺孙母七个月是三毛。
1: 胖极了，东三行不是？
0: 哦，啊，弟，弟跟着小人，做弟跟随矿山弟，托大缺下，弟姑呢？为嘛我的这顿土也有嘛事？接着，为过去土有嘛事？
1: 你叫我应该嘛事？你可对了，这来句呢，给南给车轨公司采集一下。谈到给南公司多做些些主意，我做南站站也得用主意。他们得去那开单呢吧？
0: 哦，绝对去三不单呢，何美参谋一下。
1: 也行去。我呢，南站的搞不远，现在我来二叔叔，得去让菜还有比。
0: 哈哈，这，你也去。年生乔治退休康的三组亏不定这，可这也能三不得有。南站为过去都有马里的，家里过百姓啊，能不得接，得给这些还有呀，可能三不得有。大叔，是。
1: 勇啊，大哥没得这送马里。哦，何美姨，恰过去是定阿米是定哪的？
0: 哦，到会
1: 呗。我控制了当年面，我恰过了当年姨。
0: 这个人，控制了当年也有嘛事？哦，也得感谢我。跟着走。
1: 唱不歇我这边。
0: 阿姐，阿江江，给这唱不歇我去。
1: 给咱给钱呢？
0: 哦，你爹呢？开去多子，开去多子，等个民族。
1: 开去马丹马里，开去看的民族，破工擦擦下。
0: 顶这些年用啊用。
1: 你我那唱不歇雨。丁文呢？今儿打几个？想做看个秋桂子啥？俺秋桂带几个谁打？肯这多？
0: 然而常不见对头。
1: 丁英国穷。
0: 哈扎下。
1: 哈扎下啦？
0: 嗯。
1: 看人家苏亚的少个，伢们女亏得着呗。他爹想对看的做，你妈能行？今拉皮个下呢，打死打起也顶着骂人。谈得偏做别人过日，看咱做给客人呗，第二季领主员嘛是呗。
0: 是。哦，嘛是，哦，你也得对，看做的肉筋擦擦些，做别要三不七面都生病。
1: 用啊，丁正英呢做好的客人。
0: 第二季六九日。
1: 当日，第二季六九日，前咱南北间的开七不日。这这钱的没错，但是人奶娘们顶上不起多哩。
0: 妈的，大叔，你看这钱呢，让给你，哦，再去给就再打，这么多了说不太着。马子钱给那么多是点些，第二个给你们够大，藏不起的名多。
1: 钱的卡里藏不要的，日么日吃少日，挣不起日。
0: 看他日的，你也得对，让给 디르코이기 로규디 쇼아지르 샤제 총레기 고조에 레거딘데 체나 참부 민도 선비
1: 파셰 초셰
0: 어
1: 기랑게 녜 차고디 게저기 숨비베
0: 다소 어 녜 녜 그저 체네 가셰 테르 딱다랑 데그 민도 선비데 녜 녜 셰셰마소
1: 팅웨 기랑게 아저 이구나드 콘토자샤 숨고리 녜 삼로 기랑게 차고르 삼시는 거 삼주 이네 단다다드 기랑 뼈 담르샤
0: 마시 녜 딘데스그메 다소랑게 싱그 요마시 다소랑 나다 남장 디고르 게지 차가 요자 나 샘팅네 가소기
1: 탄다부터 소네 녜 차고르 삼시는 미도
0: 탄다 녜 대제 란다 추도 지금도 왜
1: 갈추도 채우래 기랑게 삼시 균 능민도
0: 어 말해 다소 녜더드 나라니 니가 샘팅 고기 어 녜 팔로제 삼시던 게 라이 팔로제 삼시도 아 아니 제일 계시도 이랄시오 다리 다소 로용자 문에 갑초 라바르토 남장 뒤치에도 인자 마티오에 갑초 랑게 신세리 띵아 개요 모슈 콩기 턴주기 남장 뒤치
2: 랑게 대가 신다시버
0: 어 이네 차르고디 부근 나와라 시자
2: 인기 마시 다소 부근 나와 기니에 딘데 마시 차고 지제 로마 부가 주심시 빈데 치우데시 되다 균도 쳔부심버 먼저 통세시 위구이나르
0: 다리 문구체서 철구일 때에마도 등에 중절 떡마시 다시 허미 안게 콘솔에 토라도와
2: 녜턴도 다상게 차고 야구체메 비치미도
0: 상게 치수마도 통구 요마시 뭐상게 우수체 사오기 용토체스지 조구인스기 딘제 가르자도 디르콩오기 네츠테조 미 되부체 다고체는 용그르베
2: 다고체 바가르요시
0: 니가 요르바 버리다 니볼라 소프스나 참마 세브체르바 우수체 르세칸기 직하는 신스에니 시나 규모토비나 용소체모토버 스그르베 어 탄도유 아니 동제쿠일라 디에 징부시샤 피게 교제기 잠도체 참마 지게기 마스 챙기 지단들이시야 디르구기 냠교다 큐니 퉁구민도
2: 원의 디구기 냠교 근데시도
0: 어 디르구기 냠교디 진년 땜버 강시 지부 균도 채워
2: 아시 지스디스 장게 셰브디 미단도 요민도라 준이 조베민도
0: 또는 르세긴 남부티 뎀베이나 시네 미캅 시그베 또 수글레리디 마시네 동에다 셈네 지비 집에 로큐지리 지부디 용서 체모토비나 도스 튼레다 도스 소레데 밀라 규모 큰데 세주그래
2: 상게 다그랍 세제 미신다 큰주 도스 레시데 규모 세주에 마세 튼지 섬네 축지 퇴버 대조 상모 송지 챤의 저르버 다상게 장 세비디 송지 체모토 케미도 나이디 코나 주뉴히 메스 세제 토미도
0: 급티디다 네주 저마세
2: 저거도 마시 정리기 지동디 방제 所以说让给你们理解不得把这两年带给你们所的这是不是啊大双老有不得点点比你们比最起来且有些让给大双谢吧你的让给三家的你也得给过去让给你们的大双谢吧呢大双给点点过马脆不清吗是啊我呢养才这些你也让给对了谢不谢土鬼
0: 이네 다성 들러 셉춘 셰싱빈도
2: 자기 남자 제사 셉시
0: 응한 남자 제야 카리오 봄 티브도 어찌리 머신이 게 봄 손자 남자 제야 요르베
2: 던던 남자 렁문도 시 남자 시비시라도 디제시 지마 다성 다 계시디 나 지제 계시 가르시디 니 세계치
0: 간다 나탄다 모란토드 심나르 시야 망고 유네 카네 큐네 퇴서 지금도 타자봐
2: 쟤는 제다 당시 상게 이거 군에 마시베 타그라 치시
0: 제사 디양에 운에 삼로코 마죠 참 희기날 치나 타자봐

0: 이다.
1: 레즈. 장님스 후체.
0: 예, 샤안 켈레제. 나님도 수가 주시제비.
1: 장게 켈림지모도 니 켈림이다. 나 아자님도 잡아가 주니히.
0: 장효가 근데 롤린조시. 자 잡아가 주니베.
1: 아자 로치로 팅지모도 로 용마시. 계체 유고죠.
0: 용아. 장님도 용시.
1: 알리옙디 배치마 담체. 치르 무출라 당히베.
0: 무출라 당 그제스. 자체사지.
2: 宋丹丹小双然大雷子你们都预备啊耶你也吃得起今年给七六年看那几年结束啊雷子开始你出都是了阿家大舅舅云子别没读巴拉达阿姆拉花铁索阿姆拉兄弟主播铁皮巴拉老教从多铁下开始让修读个体力给我听这天也还是你来写么就看这边呢可把给咱给咱不许读 Tayuk shio chido ma chi, nyansu su ma chi a gyo chi.
1: Yunga, nye shis.
0: Ka chi so?
1: Kuna nye shung tu nang ka te xia.
3: Gendi to, a. To chi.
1: Ting zhe yinba ha guo ne, ki es ma chi nye yao yu. Da du da, ting ni che hui ki es hua.
4: 小双这下哦小双阿姆拉给他花鞋啊我自保了鞋从下几页让欧拉姨来你看到我有事宜哦萝卜特别的这很这些哦雷子罗里斯什么你也在那忙不起去什么的罗门用品的人马的亚南马西
1: 채능아 셰인 담라. 키나 구데히.
5: 형아. 채능아 셰인다.
1: 레스. 로봇 어떻게 하든지 근데 셰.
4: 채능아 아니 로저.
1: 아니야 들어시 같이.
4: 하고
1: 아.
4: 요치야.
3: 레스 로리드웨.
5: 어. 아. 언니 칠 마 튼죠. 맹가 날 때는 부수도히.
3: 요. 뒤 남도 고모다. 타니 없이. 아니 다치부터 다쳐.
5: 다치 진짜 뜨거지 못어. 봐봐 수득세.
3: 아. 쟤는 아니 돕지심 못 사가죠. 너 깊게 되시. 생이 다치 제부터는 소나 면주 큰 짓 치고 주네 다치 규리.
5: 지체나 면주 제고 긴 말이.
3: 기대나 약속 좀. 아니 대니 세지 기부제 대. 되네. 바로 줘. 가르쳐서
5: 계세무수 저도
6: 시작된다
1: 인다
6: 인다
2: 니야지라 후바유 교수 키시다
6: 라지라 리야마도 라가 주저 제무수에
2: 라렌지야 가주래
6: 둘은 이 매력을 키시오
2: 기부삼이요 니야 라는 후이 키시 말로 백하면 제리 Ranyan lo yungu saruba. Aja da shuang le gora. Nga zi nai xin na aja lg nyus zin dagri.
6: Jibang ama saya. Jala di xidu. Namda al gora kaskar gyem nis chung. Dagshabu.
2: Dagshabu. Aja da shuang ge mi sum zi caiga jine niri.
6: Kali kali jizhu ri. Jibang nang da yu ma shi.
3: Unia yang si zhu nian bi.
6: Tari ki xa di kali os chung. Ride zhung zhi ya kutin su. Cho ni gane lo sung chak chi xie. Kengi lo jik xa su.
3: Di yang dam sar da. Ya, xab da xibdu. Ida.
6: 这次你收银的，你的，你的。你看上去多大些哦，他的绿树园上嘛，你上的绿树园过家脚下才是。上街
3: 俺给你买些呢，你赶快去买些。
6: 对的，你上的绿树园了，来给我吃东啊。
3: 再给你采些药来用嘛些。
6: 所以呢，不吃没有些，还是。
3: 但是呢，给你不，你阿家给打过去药来，来嘛些。
2: 다 드셔. 기니 돈도 드려 챘나. 나 다자다 상게 제대로 돈다.

0: 야미나 랑아즈지 소주 드네 니헤드 산쇼 남란소나 나자니 딱제 제블링 가죠
1: 딱제 제부 딱제 제부 디고르마 시엔데 욤트 괴아
0: 어 요 니에 시에 뭐요 시에 뭐요 뭐

0: 原则让车我差不多这马卡巴就不能扎出门 땡기르베 그리고 니즈 예시에스
1: 빨라 니즈 갈라소 간다소
0: 아자 아이라 용샤 좋아
1: 왜동 다크 제쳐오래
2: 小帅 세블랩다 니엘수 로시다 무제마트 가라주 기체쇼시
0: 유저 십전에서 난소식 쉬어다
2: 십전에서 니엘심쇼 다들 신조이
1: 다큰제체오래
0: 저저원문에 승과 수업에 야오리 내주체부터지 나수다 주도체마 체체
2: 니엘심디 조주메바 풍야 갤라프로 누메제네 태기 케왕시
1: 엄지 교수 시수시
0: 다음 지소바 니주리
1: 나 비진의

0: 가르쳐서.
1: 아로시.
0: 가르쳐서. 라네 오마차쉬. 가르쳐서 스네. 우리 다가지.
1: 다미. 다밍 네크드스 데네 딱다 큐니 데미도
0: 다미 딱다 마디오 가르쳐도
1: 아치 탱기 레지 다밍 거제 용기 옌톤 부다가 샤오 아이스 부기 톤도 샤오 아이 네랄 광다 스인스기 네 도스터드
0: 다미게 열 샤오 아이스 두게 Lei zi kyo che lo lei sus. Ara tong tuwe.
1: Oh, ara tong xia. Mari, anye ran xie wo. Nga ti xia sim ma debar shidu. Ran tu da, bug dige. Rime che yang si yung gi. Na li ne zui la ba cha. Den den ne zui la jing ni xie yo, Mari.
0: Ten da kar yo ba. Sam lu kan chuma chuma da la. Nga zui na la, ne zui kar la hore.
1: Yung Mari. 我想歪了卡巴西给了你
0: 哟岂不听这下下卡巴给不给卡巴给
1: 卡巴给

0: 네게 고요라 아메게 고요리 나즈낙 다음에 로디우치 라나즈 예수교
1: 지라 슝토주와 주디 이제 대자를 썼습치라
0: 수고 자그야구치라 아마 가봐 샤르주기다 라나즈 예수교 가봐 샤다
2: 용아 용아 小爱 가봐 샤르인다
3: 고 예수야구교
2: 용아 나 조샤티디휴 경주다시입니다 谢萨斯能 나츠시뉴시 젠시어인다
0: 야 딜리머리 야 디스
2: 고시웨 마스니샤 로두히
4: 로기에 로네 체시다 로우리 테가로나 쳐다싱브리
2: 샤키对不起
0: 아, 계정말이 삼루칸 주무주다지 수수수소시에나구시
2: 네장안시에오 켄수기부디게 허루후루 참시부도 네자보디게 드리라요나 스닝아주기 네대나 나리야 네줄합자
0: 아, 딱딱마대가리오리 보고서 자샤주비급라 지르 슝통주가주야티 균디에르와 팅왕아 수구탄구휴디 말레 치라 슝토주가 죽여 말베 아 니사 강부탄구메사 치라 존능도 더더 침피나 밀란 요저서바
2: 랑 강부탄구메 마세 음주와 야오미도 기제 시라 세기미도 오지 랑게 옌라 옌다 준준미주 추즈지시에 우스송
0: 야 그리 추즈
2: 옌다 준준미주체
0: 다음 조개 고구마도 로소샤 다디 셰호마리 니에도
2: 용아 다 니에도
0: 라게 가르시에네 니에 고구마도

0: Доскуа. Барлуусы ди Шаушонге ранлке ёнша. Динала лэзэгэ гаргэвэ бардуа. Ди динала юэнгэ ранлэ гэжуэ дамлин качи пэрмин чэся. Ран лэгс мэбда юбчунду нэна чэгэжэ. Di wei dong da xiao cheng ge ge be di song tun zai ri di zheng zi ri xia di yin wo ri
1: de da a jia wu la ye zha le li shi ye ge jie xi kua yu
0: a le yu ye lian gua de jie xi de 让道嘛是这一级的这个钥匙这一级差别起了你也工作怕顾啊这他道嘛是这他的所着能当民都小双联合那团结别给打入七个钥匙小双给开开心嘛是你也要无事打入钱那么多啊这他都阿家无赖要了吧阿家无赖也参不清个云呢
1: 所以这哪能阿爹姐还休息丁这一呢你老子姑你了可把给姐吞到卡里呢哦然后了不嘛是给你追求钱的这个要的是了不行可对你那然了算不俗啊行啊让他自己给对面多来给天了你女秀抗有东西大家给羡慕我女秀有个卡死着
0: 다들 계시슈디 라스 톱쇼레 엄지라게 다들 장근 내시 자기 옷 총샤 쓰면 되고 어 디데스제도 자 메가네 퇴배지라 베이징의 친제 준카지 나르데 드네 사고지고니 제 용면주 치고소도 용도
1: 나 비지르 제 용면주 치고미 당종의 로우유
0: 이한 당종의 로우인 쓰이베
1: 엄지장 라겐아 면주기 주시수 나샤 파로제
0: 面具企业有什么帕罗姐敏感年继续起始啊这一趟的继续切嘛这个那对嘛是吧给继续的面具记不起个有谁你看见这个人毕竟给家庭要是还要的嘛现在母女要是啊这又修修的过去没啊然后啊都是你让了这些大家给推出刚出这户 dine dine umarda, nyesuke buri. Zi, rani tanda, larsu chayag tuzuri, gale kachay kyo maa zi, ngwa. Dine uzu tsaalu.

0: 땡기 군감사
1: 디리 제발 가오에 니무지다 나도 당총기 물마샴두 강외소 지초러 거치베 짜시베 니무지 나에 나라소 당총 딜퀴기 소버 규무지 나주 김상기 거기 미적숨 참아 딜퀴기 소버지 예보라 너 중리를 리듀 나도 당총 딜퀴기 수주지러 교부지 지구 소불로 지소 닝베 되러 나도 딜퀴기 소베 스소가 타나 다양히 기토에 요망지 예바라 비구들 리듀 코마 두부사베 딜퀴기 소바 안타 그치지 로지오문에 딜퀴기 소나 지구 두주를 살리게 되 고맙다 예 제발 가오디 아니 공개 안나베 중국사베 딜퀴기 소바치기 준비 보심디 보심 딘지지로 딘지 예 공주주화로 로니 슈다다 내가 체제 대비 드린 대표님의 삼아 당총 딜퀴기 초보님 부자다시 카지게 나 멋있도 카지 나 왕다님 쓰유 드니 계급을 나 시주월 닌초다 센둔딱딱내주 제일 덕야니 진주마기 소교부박이 나 깨제 나 고자디네 다니기 소디치외 부르지 부르지 턴도 로니슈콘 딜콘디베급을 나 딜콘월 닌제 숨딱딱내주 제일 나 쥐디르기 소츠 나 깨우지 뒤티네소 나 민도치쇼 상매 나 왕다닌 스미도 나 왕속된 스기요지 이래 나 민도대 가부춘네 강에서나 니에 경악 대구이시오 또 뒤풀기 교자 뒤틀어 시작 디제로 니세로 세라자 나야메강기 수조칸라 니모 조송데 야소부터 총지 예레왕이 지메 예 예즈치도베 라빠디니라 이지유 강에서는 나즈 사용다 소쇼야 리스테도 춘지치도야 요마지 이내 예즈치야기 라빠디유라 나즈 당신다오에 추무다 保作妹妹克隆素土有藏我最托把高位极度点点错的龙柱切不有些接着也苍妹拉干这里满足点些唐冲的没到冬天冲击记得我最最难给极度点点清晰记了追剧指挥

자당 기 야르게 넘시 균도 체디 니웨 람람도 체르킨 지나 초편지라 남카 티머니도 티디 차바 샥샤도 퍼블라 양 칸교 차바 체네 남 텅기휴 태야 디게 양베 자타니 튜무마인베 정중 차긴 왕키 모든 존베 정중키 자라라 교시 교라 대지다 초로 초대기 쿠리오 참바식 고대치기휴 치와식 창기 고카라 녜데네 치료토 양다 치신치 치와니 바라 대초토 꼭 쳐주지 낭신 치주 양아버시 예배 속자 캄키 차차시나 지기해 왜냐 유티게 좁어츠 콘조로 가버티자미치 가인스나 치와니 자단기 쿠 가서 강토 서부 조교로 가버유 코니 텐게니 서부 조 캐버시 임베 서부 태조 미 카시기 딩제 파라 조비유 탱아급시 링라 치와니 자단 긴캄라 도르시 동케 제대로 문진네 最近 마부 총매 왠자 누이 토강 긴캄 말라 최토 티다 메도 미중웨 푸지 케진 시시 치웨 지신기 사변 규비 지바타 스규 섭소 소토바 마세 더동 세 최게 마부식 소정 제비 콘조니 사듀 세체 제다 최기 무리 케진 시시 咸阳杂汤土大多米脆冬季洗了牙夸卤煮切净铁明茶也不铁在麦铁铁扛都团容那铁了七三百平米吃麦筋其实冬季七月日对吃过铁大气三所做所家的平米店就是高位用茶素日三解不洗不不提示三对吃过了土生公女行上为月别那几些为所家的平米烟容张么张江土色个月，台柱月不提，年他出身前脚路刚过坑里土不坑西，他同十九路左军所有没穷安过用过月的，人中看不起，看你张三看先绝穷。这当年，刚才托个那在金刚马拉皮边，金刚马拉昂尼不的热了，天热，三颗来鸡巴先夹死了。在他呢，逐来团结起点起开心是一把马赛。特别，尽管那么人心了松江金砖塔，每日军队偏见少一天，你不开钱不，断别前行去。

사캄 책임 튜모 많이 받티 경탄 소모티 타파라 장게 누규 세고이키 경감 송제 개 체부시도 교류기 바시 타자 경탄 소모 경감 삼피제 바라 지리수 조지 유에베 민아라 경탄 소모 총을 개연라 지능을 좀 이슈 잡는 점 승기해 경탄 소모티 팅아 팅숨 용수 간비 토강기 무디인 도바디레 라리아 순슈기 배 바르디 티 초공라 초주 진디 경외 남아 정신라 송접타 쿠공기 남시 용지 치바소 초 가서 치대니 경감라 뉴발라나 메바 뒤비 치신기

신장 키 제문이 자타니 리기 소자기 찬호 신감디 인라 티웨 아르티지우 노브조기 체 뒤면 정중 조르시겠시 사주 신비 자라티 노노타 치웨 로고초네 디로 세제네 되기휴 치와니 토가 유토 믹스에도 유협에 속자시 이메 응원해 아르티 치와 대소로 창추웨 뉴바 퓨토 중화식 나 유협시 관제 창티 조세니 고르토 제게 유치 노루타 냠토 양베 자라티 롱소 주시해 고소 노루츠 치와타 자가 허도 미겨봐라 관저의 지우에 모자라 류주 땅에 심바 코덴 치바 마세 고추기 제도 기업에 모자의 슈기 자가라 로마 사바 편치부식 개톱진 로마 쇠바타 자와타니 치우에 가슈 치에베 심세시시 손에라 남이안 젠주게 추부시시 대야 장아르치웨 군두 소르니웨 아르치웨 인지 군검 파조 콘라 세리 편친 세네 류베 지제티 덥숨잠 파르와 체디 뒤 더와 계점링 군예 주토비 뉘체 속조 체국이 유시 그곤데라 지와간 숨줄하점식 소도의 체내 되진 관주 군예기 튼콩 대그리 송의 체토 자라 송괴바 강식 류돕 갸바타 샤네 계베 관주 딱토 지그리 체내 군예는 마루 공기 투산테라 순수 폐와라 지금 역시 관주 나쇼르 인베 초도타 모두 튼베 뚜순이버니 소 초제기 코즌 네버티 민바라 딜레 독디 첼루 토보로 제예 초르고 까토비에 편도히 치르타 속자 치르기 뇌질의 유치 치외 장길 행기의 제뉴 뒤에 칸리 제디 리뎁타 착뎁 롱슈르기 동첸 준습도 뇌진 치외 입대 토비에 포람시 준니 人送托得起一人

你们今天我在天水路马差些人不约别去年的投票了偏到前不约你们今天我在坑别砸弹头每到三间所日间每到塔里人不行得别破破了吹行月 태양대로 니의 초인 정우에 자단 토키 지신이 지가라 개가 계신 유라 고추 샘젠타 나몽 자단 토키 지지 총소 청매 니게 루치 독특체 관세 강가 강대시 저초로 르시 유배나 샤시 개부시토 교르시유 칸다라 네디루 고르지키 차르도타 양베 자다니 지라치데 이바타 티 신장 치모니 튜모 모인베 겐캄라 칼로 교르네 서신디 겐캄 통용 용교로 등진 치신게

지장 파 돌나 세르메 체신키 시브조르케 신시라 가와 체티 테니 제조 중년시 제조 중년기 르부 양시 퇴진 지주 토조로 창외 예링키 정초 시베 체년 야유 원양 태조니 정초 콘소 도그미시 디니 와라 시규제와 칸야메 가마직베 투머싱 콘라 군세 최규 테니 관전괴니 손에 랭게 지슈티시 더비엔 세르미 체진 티즈 메도 시고 초반에 송디 세르미 체진 티 제주 주뉴기 군기 심세 칸테르 교로 세르미 체진 동부 체외 신마르 젠키

0: 진화.
1: 엄마, 갈치유. 계신매.
0: 걔 지금 애 남자 잡아도 이제 쓰레시다 유스.
1: 어, 아장이 김재진 예시야.
0: 김재진 예르시야스. 그 봐도.
1: 아자. 아자.
2: 암라. 시다 신게나 테니에 있는 손자 나고 좋아.
0: 양장 가르치기유. 니제라 가게 집을 로우메.
2: 마지 어 로망고 침부 좋아. 접부 쉽지도. 요리샤.
0: 어 나 집을 로우메.
2: 암라.
0: 랑카 뒤좋아.
2: 라.
0: 랑카 뒤 로어 니인 바.
3: 나라니게 진술 경우 여러 봐. 뭐라게 제야 타제너 덴데릭 주빈 거지. 이내 단도 내도 저디 뭐라 진대 의미를 도시야.
4: 뭐라게 신도 의미해 봐. 라게 그랬으니죠. 기란이 니고 계세베.
3: 단도 세메.
4: 니에데나 진수 장구 위에 마세. 로지 친구도 계세 님지. 기란이 님 내세너 주토 승기. 직제너 자샤 전부 시 좀 더 가버리.
3: 수신. 자이들 저 승부도 왜?
4: 승기.
3: 아, 제사. 매제책스신사업지. 다들주담지체나마도 교수주주리.
4: 젠교스 진쇼다지화시다.
3: 남자식 교마시. 섬리야 부시다지. 뭐라나게지기. 제스. 대주이도 아마다스다시아교.
1: 드리암라 로피자. 용고야지만 용치. 용먹어야 농부한리수.
5: 지 쇼.
2: 기란 차례 유배.
5: 아, 자가 아마 오마시에가 요미 수고주다이.
2: 암라 딘데 고야 미두.
1: 秀到底是不是你生松了让阿妹给阿里接应啊秀喽苏姐明明都阿姐我们的卡拉苏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는 강저체네 렌이기 디탕라 긴송체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둥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기바 지토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뇨고윤교 토낭치바 서동기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슈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최치바 디탕민别居람토르와 신别캐수야바 지조기초외구지야바 캐시 키랑겐수레군탕 지조편디레군 롭자 맨캉 키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조내쿨공탕 레군디레둔바인치 인달 니바투 디탕탁제 치구 캐시 차와게바탕 로야바 유슈미바 미군나와소기네다 유치 투도도 면주치구 강베난기쿠유라 니달 기군치네 롱 쿠르쿠치바 지비에 직체당 지구라 장자 투시야부치바 지비에 쿠공기쿠유 장자 균형치바 조내 쿠공수 군위기 럭주 직체당 지구 직조치바 미게게 최딘라 토낭치바 허치게밤 로게급 장쇼캄 라베춤미 카나게급 로숨옌키 응고컵게 메베 짐치유베 미토기 똑살로체기 응고컵게급 꾸유마치급 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용기 응고컵게바탕 권내탄웨 민컵게급 랑우국송라 쇼게급 让仙你个骗了，地堂用途。

0: 아자란다 아무 두수르 시르베아 니시에스 코스미제 데스그니 나야제 쇼삽자
1: 도베디 치두리 탄데 도베디 나레 케치에
0: 아메 아자란레가 추쇼 주르 삼시 아자 탄데 니스 드제월로 난츠 아메 되바 준비마도 좀 로규여 마시
1: 对吧对 kesi 对吧对呢俺是 nechinza yori
2: 顶这么了大家你们看现在阿妹给干了的不还给俺了不就
1: 对的嘉兴俺让你来看啊<笑>

0: 와, 아자게 김사다 자샤 욕샤제 날 로윤아디 가리셔도래. 아무라로 토고체 지부여자 틸만스 대톤 삼브리. 아마 아무라가 되베 유부디 큐는 지요 말이. 니 아자르 시시에 담비.
1: 지.
0: 마세 노중을 리슈스. 이네 아마 아자게 무망구당제 아무라라 게가 등세도 제상 삼시치다.
1: 가리. 아기가 등디 인세.
0: 어.
1: 아마 멋센 튼다디 아무라라 신세 요마시. 이네 진짜 상사자 자네상 토야미도. 아자게 정수이 겐고 상무 계단지 아무라라 게가 등지 잘 게보 시시.
0: 리샤 아자게 토도 아무라라 게가 당 사회지러 람사 로주 인사. 제상 님은 하실 대로죠. 뭐 아마
1: Murangkai ngunai ngā ki gā tāng cāsū nā lōg yīn sīk tūgē.
0: Ngunai sā?
1: Rida āmā, ngunai yī. Āchā tāng tū kē gu gōng chā lō ngū mī tūgē. Tā chā gā chō.
0: Rī, āmā, tā chā gā chō dā.
1: Chō,
0: tā chā gā chō dā. Ngunai yī, yīng jā rā shū tū āmā.
1: Rida. Āmā, tū dā, āchā yīng jā rā shī mī tūgē.
0: Tū dā.

0: 아구 아구 대부인배
1: 대부인
0: 아 진쇼이 로용빈다 나니가 녀 암락이 기라지 긴조 칼라사가 쇼스레 고삼주
2: 영아 영아
0: 창구쇼 아 창구쇼 아
2: 예
1: 영아
2: 자자자
0: 阿姐陈啦我是秀勇的爹不一般心里落泪去那你个你阿姆拉给阿姐看了当过三次演技别学啊我现在连给阿姐演绎别明白演技别学啊哟哦皮卡萨你们你接了你阿姆拉给阿姐哦听到做写了去阿别学啊哦好啦姑苏爹不一般阿姐修的修的
1: 어,
0: 아, 지시 연락 좋아 비아, 아주 나 연락 좋아 비셔 아.

0: 디
1: 녜체나 겐고 카셰시게다 나르 좀네 타그지 녀그 딘체체
0: 아자게 아마나 로드조레베게가디 녜바도 차이게보스던 이스와
1: 촐라자지
0: 디 치차베스르스두 게블로미스니다 야
1: 지 근제 좋네 지바
0: 이제 그 와인 무시
1: 아자 탄도 로마 용치
0: 아지 아자
1: 오지 문에 럽야민드과 랑고르 셰브다가 로레스 가르체선 쇼 파주디 기브제 친송아 투 돈르제 로용기
2: 암라 팅외 nga lo yu du na le nim kha she ji le de ge me la thong zhen na le zhu gu si me ti ri nga guo shi ge ba qin bi yi mi ma gu ji gi cuo wei chu ze luo xie kuan ne xi yu wo quan de qi mi du
0: a jia chang meng an zhen nan da cha li sam jing ye
2: shui qin le cha xia na shui qin qi le ge zha duo zu yo ji su su a ma da duo ma qi ya ka ri na
0: di an jiao shui qin lin bu yo ma da chong zhen mi chang me
2: 水清跟阿蒙卡萨对啊，差不多的事情。看舅妈说，
0: 阿姐，阿姐啷个乐乐陈水土个？陈水个，接了那最老嘛这边，落地个拿了重庆那里水清土个，土个嘛些子，你给起吃牛米多，用你可吃吃不？乐乐是你不的，全部吃你的还是有些，就水清那些这么吃了个不要些啦。
2: 弟弟，两个月半嘛才，日毛也不吃些。一年，水仙阿妹没听说没吃，日毛吃了，老不讲了，感情是啥么些？当他听不见乐乐的，一再要骂他们些，水仙阿妹可不懂吃么些单子啊，不过的什么了破些，我给我给，吃了破些么子啊？吃了，没吃些么子给多么些啥？人家啥些？弟弟们可他尝些？
1: 第一个了，乐乐阿妹创啥？今次要过去都是看到行不行？第二个，叫水清，你打拉开不打进不去啊？接
2: 了跟这接不接？
1: 接了，水清趁那工了拿了罗里去，阿妈我有接，第二个晚上进不去是的，看到昨日是没不着。

0: 암라 암라
1: 야 모두 쏟아 모두 쏟아 이보제 이다
2: 영화 영화
3: 사도 이다 이다 이다 이다
0: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我那前年阿姆拉从伊那里寄不起个吃过三秋，伊那阿姆拉个对不能米多，从最那里带回去。

0: 바과 스루 랑바탕 세크 케바 소키 바베리기 네드 유제 유방 바부 장시 칸라 피다 네 총가라 피지 리브 메바 츠드당 베주 능초 바제 륜중당 능수 튼바 바부 세크 케바 소키 바베리기 네드라 유방 바부 장시 칸네 리브 메바 츠드당 베주 능초 유방 바부 장시 칸기 원주기 지제당 첼레미네 바베리기 네드 칸라 다큐치 유방 바부 장시 칸니 개용기 무지 참바시 이베 지난라 박베리기 내주 유지 예소가라 비네 루트 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야 낭초 제레기 락제탄 학상기 셉슈 꾸니 피바 거수쇼
1: 유방 박부 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국비 규인 박베리기 내주 칼라 총가도 비네 실제 냠리 낭지 월구단 고수 굴림이고
0: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2: Punjong Logi Padre Tsongda Lodun Korwe Dimje Tang Logi Padre Lasalum Jingjam Ki Tsongang Rimbar Goyi Chebe Zegu Jintadunbe Tse Dunin Sabye Ngang Begyu Inla Zegu Ring Tsongang Do Pepsi Bule Ki Chakda Begyu Tang Tse Dunin Ki Zegu To Logi Padre Jintseba Chakjin Sheba Nobusum Jula Tsongang Do Pepne Zegu Shugyu In Logi Padre Dejue Lam Tang Tai Di Xiong Chibye Lam La Ringkong Masyu Gwar Yadang Gubju Gurgule Jemigu Tadung Yachi Zegu Banam La Tokji Limbu Shuqi, Nguzhan Gor Niki Gubju Gorku Yengi Jiangwe Nyutum Nangzi, Logi Padru Bulegi Dobeji Gugyu Yin. Chegui Tuzu, Jinda Dunbe Tse Dun Yine, Jinda Dunbe Tse Soji Par Yin. Sane, Lhasa Chonggi Lingor Nublam, Zongyeb Lugangi Nubgui Kabju, Lhasa Lumjin Jamgi Logi Padru Chonggang. Jidu Kabar, Legor Ge Guji, Chu Chu Jik Chu, Chu Chu Jik. Xiamgi Zanyi Angda Shekne, Logi Padru Kyuying Chonggang Dupibar, Gersu Shu.
3: Yartuki yang, Nime Tawachi, Nagong Hulung Dangwe, Chang Shushu, Logi Padre, Niko Chiku di Subtu, Satu Namshiki, Ketulumine, Suyula, Niko Ki Nubiang, Chimbutin Yube, Nagong Tang Nikong Kudu Kuyang, Sambu, Rizikwa, Gundin Chongor Sochi du Kuyang, Sambu, Tiway Niko Tang, Lungo, Churchuyang Gotubla, Subur Kunchi, Suchi Lebusi, Wintobe Mati, Modong Yang Garbusi, Wintu. 七六周队，我给派出你过去会当不能疼。空气恐怖情绪天里，童年感性硬朗，修炼思想家人。空没恐怖糖不甜，下周空得来，冷车稳当热都吃。空气恐怖时，自动给干草了秋年，穷丢了苏瓦许。泰迪熊七别他们三百年，七别干不擦拢用为企图，新旧糖三百七百银币，七别跟住擦拢给开旧糖对年，去过千余。
4: 这当也不明白，要生气图。泰迪熊七别他们天里养心细窝汤，他们天顶秀气味，恐怕也对点心级别从来是容易。出个错，恐怕不对汤，从家给别个，刚把吃用的得叫气图，贴住他们这银币，他们这给他别给别生产米。泰迪熊去那么给吃不用，出去七别提亲了，吃不错，提亲这么用我汤，得汤昂擦拢用味，面对秀。
2: 他们恰起了锅儿，加汤咕噜咕噜咕噜了。锅儿加看见热气，他们恰起牛呢，恰起不够咸。我给怕煮热锅儿汤米，热锅儿汤羊肉刚汤了米呢，煮过吃不咸。汤底涂了，热锅给暖不点预备，三味点不进呢，这点儿锅涂了，不咸点细气味，恐怕原人不一样，搁来可个没。调味汤锅了，吃煮汤，铁锅涂的不点预备，大姐吃的。
3: 听爱人讲呢，吃腻了锅儿，解决过去锅儿也一么汤。他的吃腻了，锅儿俺解决过去锅儿也来，准备个。品种罗杰帕猪。要推荐羊，你们操下去。阿公喉咙单位长秀秀，罗杰帕猪，你过去快递速度，三天能洗去开去了明年三月了。你过去你不养，钱不点预备。阿公汤你空可对缺氧，差不远，日子吧。军电冲锅所起对缺氧，差不远。
5: 对外，你过堂，龙过，吃出阳光图了，苏北天气逐渐烈不咸温度被马切，我东阳干部咸温度，七六周对，我给爬出你过去可以当不能堂。
6: 哎呀，张阿吉啥？张的来多少度住呗？张阿弟是几万开要买嘞？让不我老亲戚的买嘞？
5: 韩立方的排气是单的，电脑的就是装的，人中的面子嘞，车站站的电器面都拉。
6: 张阿姑也不去吃鱼。
5: 所以这门有了点钱，韩立方排球单的这个人，都是些干部局长级、副部长。所以这门个人呢，就是地来人自己副部长，俺们休息单呢，谁也不去领给。
7: 这样我是啥？
5: 多谢做苦下了。
6: 你让了别去当呀的，韩立方给吞在沙的日的，去落了呀，你们我了呀，忙忙兮兮兮的，南部了呀，南部帮不也不需要的。
5: 韩立方的，我那要多。
7: 韩立方跟军点的，阿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那热闹。
8: 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
9: 公司康冷素，每周三百五。韩立方从康，
10: 连锅下冷气，杰克不落车，开去韩立方从康。

0: 사도 내도 없이 뼈 봐야 가도 파싱 예무수 님배
1: 장 통기 친구나 대뉴 유배 미리 냠티 제지 신매배 아 회 허샤
0: 아
1: 다리 로유디 랑오네 착할장 차도와
0: 세자 가라 재미나 까르가 두이 로친주이 내가 합차자 듭시면도
1: 야 차도
0: 미망제게 추입습기 추입제 소딩우제 갑자네 차없이
1: 슈다 나 체제 레카리유
0: 쟤는 배상 매와 시인다 진시오 장신 레러 마조자 삼류배
1: 못티슈다
0: 단도 신뢰디 나보 뉴르부 뉴르베 투지 수중 레지 신다다 저마시 계속 송배 세다제나 그거 비었다
1: 아니에 시치위베
0: 저마시
1: 니에보 꾸르 더시쇼 위베스슈투
0: 장게 쯔바 챵티스 니장 시오 단도 신뢰 피게다야 기둘름 첨부 요시 단대 뒤로

0: 아, 신뢰를 규모 역시 대 종기나 미다 도르다 배워마시 다다 종기나 미카지게 종신의 서신 보마린제 체득부 역시 가시오래 대소 말아 주 신기를 봐 아, 미카지게가 허사 상을 대심 가르 유스기 내 삶을 규정 부담이 내 대심 장스디 말아 주 서신시자 이내 내 대심디 문교 토마토 상게 보울 하살레샤
1: 자이네 오늘 예잘 로직 발레도 아
0: 진짜 몰랐다 삼로 하던 거요
1: 데레베 니무디게 나라 나래 용저 시다초 장사지 커바유네자 초아 근데게 그유네자 칸다 퍼유르 레베 슈오 남몬보다 클루짱마 셈베 기비시다 둘라 메도에 제비치리
0: 문에샤 아 지다라 지도 좀 쳐 마시 예 니가 내 친구 봐
1: 쟤는 랑게 아 꼴제 마슈다
0: 용아 장진쇼 은이 냠레 쟤네 징레로 마저지도 장도 봐 유베
1: nga nim sum ge tzu zhu da a le lian ye bu
0: yong a
1: da kwa qi mu ke di pe yu le we cha na du

0: 양계 우주 뭐야? 제마미라라 강르셰요. 고중에.
1: 허샤. 네 새끼 요 말 봐.
2: 암라, 딱지 유름 체자 고려카 중에. 진화. 암라다 님도 치료대 도스고 아. 네 다시 년슈디 엄지라 땡가 친구.
3: 어, 요.
2: 엄마, 슈다.
3: 엄마.
0: 내 밑에 더 고문다 돌네. 좀 더 주시야.
2: 쟤는 디야그레 도그레 근처 쳐오래라.
0: 메리데제 메는 가죠.
2: 기랑게 윤도신샤 승구도고 단도 메일링 그룹에
0: 미세데 윤도신아 메뉴 팀에 다시 제자 내배수 원인지 나와샤 그러다 뒤돌 메일링 뒤돌 탁제 채우리
2: 레스 레스 터제 남지라 터제나 터제나 터제 남지라 터제나 암라
3: 쇼 아자 근데 너
4: 암지라게 갈 승구도
2: 암지라게 암라게 미세를 윤도치샤 어 암라 기랑기 내시 다 지샤 승기 哦,阿媽,你也查住了,是嗎?阿媽,我這邊寫了點。爹祖,媽祖面了個金紙。哦,阿媽。爹,面了個爹。他給你們了給,給你們寄了,給到寄下去的。我來寄了,給到寄下去的,給你們查起面了這個月的數據一張。
4: 그리던다쇼 모저시다 피트로치기
2: 암라 니에 모저 피트로치기 요마다 가란스 가다치제 피트로치기 요리 기랑 아즈면 지나가 마피자 교비기 능두게 계생 아즈 페이유는 용신 아스네 차 요리
4: 뜨다 진화 겐장랑의 로젠 치즈치기 아무니 니도 의미도
3: 아자 다마시다 모저 양세도 팅상면 지 랑세디 딘제 양라
4: 아멘나스디메세는

0: 지난주에 나가 공다 예자 같이 오래 교회는 곳이 도움하죠
1: 디샤 같이 유명해 하고 뭐죠 돌디엠나 주로레스는 그나 제가 유슬러죠
0: 영아 그때도 알아서 님도 하고 스테죠
1: 레스 레스 두스터디 그나 두지 선도 갑시도 다 드링게 자시스 두스 쉬스마
0: 살로메트 다디디에 녀가제 냠묘지랑 시에고 나비게 쉬에 디 이탈리네 살로마나 디체프지 답제 로니치네 메도 셴도
1: 알레
0: 남자랑 다치 나 제가 리추 나 싱레 세리가기 기겐 좀 쏜자 인지 덥지 다로 쓰기 녀로고 제도는 삼 심주 제비 제조 대마 제비 제부 사업스타 투지 좋아다 쏟다 제부 다세네 대비나 정말 여우시라도
1: 하지 더비야소 기겐치모왕라 안주비게 뜸도 유구즈베
0: 제나즈비게 철루메지기 싱제 더비나 참으시라용아 이네 시균체부디 제뜸유메자 미하고 녀시라용마시
1: 제너 시균체부차나
0: 싱레가 남자라 벤조고 도표다 응응규링고시라고지
1: 녀시에서

0: 남 쪽에 내 도저히 집에 갔어.
1: 나 당고 장장을 넣고 와 용고 섬초. 되다. 내 장을 쇼리지 거기 넣기. 장게 나 대비직 제도 와.
0: 섬초 가리야.
1: 아, 지. 디야 내가 전부 손자. 나 미직 지고 가게 용범도 와.
0: 가리 흘러가 매베.
1: 让张景书你们都预备是我写下卡里奥的让给前女的爱女吧
0: 让写的让冷我可在于啊<笑><笑>

0: 他呀,他啊,其實。
1: 这样我是恰恰,都是也做苦下了。 미주 삼비오 한리팡 총캉 링고 샬람키 게컵 록체 카트 한리팡 총캉
2: 야미 김비 너궁 디부 미바타 너궁 카바 나치 약스된 바 고나 고유콜 럽칭이드 로스틱 진제모도 와서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제 칭피루니 게컵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캅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타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겐린유 카바앙자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0: 민두. 저디 아메. 아샤라 로춘트 민두.
1: 나 로유야 가리메. 콩게 마킨다 쳇시.
0: 녜젠 아메디 데시알레 금젠두. 아샤. 탄데 나 주 세고 라는 심제 메시. 초안이 깁샤샤. 아샤라 좀 미생게 와요 저하싱아.
1: 나 생게 봐 요메라. 수수수수 깔레소가 요메. 나
0: 계세 수수시도 메너. 대외디 데시 와요 요마시. 아자 아멜로르메노 아자란 가르치네 된다디 닝부촌의 요마시 다등아 라니 된다 계시시도 가시 아마 스시주 비아드 마시베 아지 아자

0: 다리 쇠도 제베 내주 그래도.
1: 걔라. 추소 뉴버 야구 람미도.
0: 급접 해줘 그 제단 봐.
2: 치치지 담이.
0: 치치지.
1: 라디.
0: 대리 모두 심주시. 동대지 배제다.
1: 레스.
0: 신뢰 세력한테 전례 경화지. 락제 주비지가 다 뭐 계란이가 시그러 봐. 제자 뒤주 등지제 저대 오치. 쇠대가 남들 마 옆지라.
1: 레스.
0: 와야. 교시.
2: 레스.
1: 친친.
3: 어.
1: 세규 제시티게 저지시야.
3: 여시죠.
1: 金水全部撤退下的肯定凶手啊！撤退啥着急？
4: 那么啥人的？
1: 我要叫新的，听他说兄弟。撤退啥？阿来叫新的，有。
4: 七少，你可是也存的些白马屁事？
1: 阿来，你先死。
3: 有。
1: 雪峰，你过来出马了，别去打么子？
4: 要紧，你去别去打么子？
1: 用啊，要紧你去了吧？你刚撤啊？好。过呀。铁柱。
4: Yes。
1: 出路的。
4: 行了，行了。行了，这里刚刚起来一万片。
0: 감사
3: 감사 나 바이빙이
0: 나 니콘 다오이
3: 키나츠 최대 신급 봐야래
0: 최대 신급 비교유

0: 이게 나라 아자라자 쪽에 수도아 강분이 똥한라 시샤 아니 더네 샘러스두기
1: 아 시진쇼 당당아 라저 총소 개고디게 세신 여보다 더 조금인도 이내 로렌 탭시 매봐 계시 개보다 강바라 취비너 미직 주고 날 대고도 추사법 간 르마시
0: 다가 잘지다
2: 아시 키라니이너 지게시 지게 책바지 동해 맞잖아 세신이 냐메리 규쇼다네 마다네 간단히 문제유 是吧 아마 시그마다네 란다야 요리
0: 왜 수진 이내 코 랑 암라르다
2: 아무스 냐메 소스도야 키니스나바 나시스도 요 말삼주게 이내 냐메 레시다다 계시다 뛰다 띵아 타리 같은 거 알아봐

0: 다디 간러 아자 전락의 민기업투나 안 삼아주리스
1: 담이 뭐죠나 흥에 종기 날치 다보게 단지 아자 전락 로스기업주
2: 서신 균슈치아디 랑메지 다보게 아자라 로로스기업네 칸다심날 마기업지 용거지다
1: 맞지 랑게 전 근데 저래
2: 아 나 오고 지니 안 당고디 아자 전락이 삼사 큐는 뭐죠

0: 아자.
1: 어지, 진짜 아무 용배 아. 요거 요거 볼이야, 쇼다. 야. 내가 되다. 내가 돼. 네 출루와.
0: 진짜 진짜 오마리. 로모고 안가 동구메. 잔 되다. 되다.
1: 大宝
0: ，修个俺们多点呀，气度，从今那个来个蒙古西又下度啊！你也看你妈些呢，怎么个水个民族？
1: 金秀阿妈，让俺谈的水个很这多。
0: 能大民族，你也拿我当个咩？一年不过出生这几个。
1: 俺村那个大宝，他们都是啥钥匙？等你老用的，水用不忙个啥用？每天了真得几个？说说明来教育咋，没给不起个。没些钱呢，才不捐俺中年人。一年，才不送不了老耍，没进口了通通啊。阿妈，你用不忙过啥子？阿妈让四叔都把用死个。
0: 谈得不过错老三老用伢的，偏村穷忙不敢用过一百四十许多。
1: 啊，穷忙了了，开开没多。工作起老了，爹妈他们穷热钱呢，得卡着来他个。
0: 他个是。
1: 金秀阿妈，提前让四星军校当下的钱都用不是吧？
0: 咦，金秀大和尚，水清困住创作那罗用这来个钱的，你也都是年头，我那来了不嘛多啊，叫我上不去这下，不过的个上个没完了，才能穷不着，没肯这月面上个三不行个是吧？这心思呀的卡里不你心个月让乱马通不起我穷俺乱通过民族
1: 你还无语锦绣团结主播是来连三主播是不不过刚刚那天你个马是但见过下子这心没得那开民族俺来连岁养日亲吧一年祖地给我的死对我母亲怎么给我看你们都色心的你每次记忆记前皮你色心怎么是你也错为电视音
0: 阿家让给谢不讨个日我让出见过恰子但每次写着有马日天大卡机他不我自己追求锦绣让个婆婆打开药嘛是，虽不过自己这把，老妈的药卡着多。

0: ཁྱི དང ཁྱི དང
1: 恒国这阵子还是呢刚把恐怕大哥咱们点不远吧大连马个吧我那马去吧你我爹当初还见过恒国的给他拖入点不起死人了大半年以内恒国大见过恒国的票那也不许去多恒国大见过恒国的见过个爹当了送就拖入多吧
2: 니가랑이 와자라 체외 강종인데 리위무규 사동할라 전진모모 리인투교 니가랑이 지도点别 사동인데 당가라 그외 남풍주지 계산매도 서두点 니가랑이 듀럽사비에 윤종 사바인 윤종 사비에 벽이 미리카기 미모남 둔디타 야즈인비에 뒤럽기 년아 잡여라 중화미리 지둔초비에 두시 체린포 동주 주닝조 제신 미리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에 예용기 미리 튼지 야튼기 비상규 뒤주로 슝는 계류 변정 사비에 벽이 동을 타 참비에 뒤세레비에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튼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뷰지 네구토리 사드 벤저로 피해지 동외 문규 규두규로 슝는 개비 변정 사비 지도 点别 벽이 주진 订阅帖 健康 기능지 등부 주바타 사드 健康 불요 초두 송종의 슝는 개미 계급이 긴급 시비에 토가 수준 제주로 숨는 겸유 변종 사비 탄삼 도된타 거신 사딘기 지지 주연 주여티 조용리 탄삼 딜링타 탄삼 사딘 탄삼 타계지기 누가 제지 당리 계급이 다딘 타다른 문주기 라린 뼈든 그 조대 호다 제유 비비 뒤르 사바드 양규는 뭐 사바라슈 여기 미리카기 미망기 모두 교용리 뒤르사비 방기 표정지주 라린 터진다니 듄지타 조주 제비 시륜 지도지 点别 지소 링루기 변종 사바 등지 别的 후다 제주이

0: kabar jang du xia ne nyam tu di ji ji cuo wa ru
1: king du ge kuo le di le xi ri yue du zuo chung yu jiang bu xi yin chung mu yi suo lian gun le sun xiu jin xing 特东西里给云将列主住滚堵围严景木差的库罗秋末香香土丢他们俩假作了对着色不托了长而且为苦地里秋末若王为此作给娘心归老于搜查给那么几里托列色西地托绝望真不拉起 양의 김왕 예수와라치 네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능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 보궁리 지린치비 세고라라 준비 워자를 임바라지

0: 스몬게 공감사
1: 공감사
0: 남발행게네 팅디 중앙 선교념자래체 세이바라 그수슈
1: 팅디 선교키 낭튼조니
0: 시진핑기 멍시로스리 된테 가구케진낭니 당글로스 제조초용니 라다르체디 군주르디니 민노소중체니 멍시로스 뼈다고 비동외 남바사로 되고베 뉴스노시 丁学祥기 개용기 멍시로스리 된총투토 송신나외 고르탕
1: 왕호닝키 표토 득심나외 고르
0: 계용당글롭제 어리탕 이랑월 라리앙 동동 총신 어리 이랑기 가오산 사오기 인도 지제 도르규 지구 제베 고소인
1: 샴르 낭튼 십천남 세로나
0: 중국 중앙기 지지 수지 개국 주시 중앙 무우 주 시진핑 기 니드 멍시 로스 레든 텔 나오이 가고 계지나 당 조진 조업제 부 소순 당 중앙기 멍시 로스 디신 멍시 정신 타 니지 정신 기 레든 진 탐진 흠이 치디 멍시 로스 유린 폐제 용교로 특제 주든 기 로스도치 기급 조정 체제 대결 능력 체제 대입시 시진핑기 강남서비토 뒤로서비 중국 해주 대인비 제조 능력 공배 조직 체제 초용리 당글로스의 제주 라다르 체크라 군주를 띠니 민노 소중 체비 시제 링겐 퇴주 체토 당기 서두지 배송 능력 민노 소중 체교로 로지스팅기 용 체제 군주 타 시리 류제 제주 니주제 초용리 폐계 동경기 제조능력이 창제토신 칠레진기 기겐봉가 되고 인과동의탕 세종기 첩시기 긴제타도 코르네 롬니르 퉁궁 꾸지 여보체디 롭스 초부두 교르주 딩섭체토 롭드탕 김장 지소제기 피슈 냠둔체디 멍시 롭스 뷔제토외 남바사로시 되고베 니수노지 개용기 멍시 롭스 레둔 총도 제드드베지 니슈니니 베징도 소디 시진핑기 가구 계진 유자능유 중공중앙첩수 윤례우윤 계시지급한기 쓰는 쉔바 딩쇼샹기 촌두토 송시에 계진 나오시 딩쇼샹기에 제접수지 시진핑기 나오이 가구이 계진이 첩지릉신탕 광배릉신 조비릉신지 첨부 딩유진 퇴럽사바탕 강남사바라 멍시롭수 레툰 여부주치 가조세대낭유덕 안주이경 롭종 여부치바탕 라다르 퇴규치규로 텀진치구시 송부시 딩쇼샹기에 对于人心给中途清月经电竞你给他去人心给听你了苦啊定在不浪地都是洗手动堂电竞洗电动松中你托接接轨习近平给对于人别基础融入给公备组织的切地老师切不是给都是一堂迷茫给德系特区给都是接了登进也不切地变桌堂基础撇给动作给对于人别堂迷茫忙作给人物人别堂唱不切呢蒙西老师撇给不打动过别人数能是 丁学祥期超用你当个老师在做老大的切的当个三对就别凶路了点你免得所用切脱老么地当昂操弄用他超用你撇解动过老杜堂老树期托他们不切的创新期西瑞起不堂创给托学来起根去不住了土古堂接用起书切了当你老师长年特地颠簸送的孟西老师托用撇解动过民博的期颇不当对你 老师通过规律切的编织了主准金宋堂老者规矩老年活动基金规律所以来顿结局的超过也不切过那么说对外老师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 新店吧，老地方啊，老不少人去用吃过。社区卡上只有这么卡。

0: de chi chi yin ru chi kya la sam chi de sun sang sa ro ta la zhe sa ro mu chi sum jiang ngup zu le qie de dang shi zhao ya fu yi gong zhen dang yun tang xing le qian zhe le de bu xi yin bian wen ni nie xing bu cuo kang jiao chu bu cha su chu du du la ngan zui ge ge ge chong se ge guo ba le jun du qin bu dong ju le ge bu ju yin nie me zi ji le ge ti qie bu yin tu nin qin bu dian bei le ge ti qie bu yin xi sum bu shi
1: ཁས་སི་ཅི་ཁབ་ཁང་སང་གུ་ཆུང་ལེ་ཁང་ཁེ་ཅི་ཚི་ནི་ཆུ་ཉི་ཉིན་ཡང་ལམ་སར་བེ་ཐོ་གི་བེ་ཐབ་ཐང་ཀྱ་ཡོང་གི་ཕུ་ཆུང་ཉི་ཐང་ངོན་ཐུན་ཅི་གི་ཐུ་མི་ཀྱ་ཡོང་གི་ཕུ་ཆུང་ཉི་ཐང་ངོན་ཐུན་ཅི་གི་ཐུ་མི་ཀྱ་ཡོང་གི་ཕུ་ཆུང་ཉི་ཐང་ངོན་ཐུན་ཅི་གི་ཐུ་མི་ཀྱ་ཡོང་གི་ཕུ་ཆུང་ཉི་ཐང་ངོན་ཐུན་ཅི་ག 2019年，尼日与国文明厅出席咱们的个月，从头写给自己决志他努生起点七个月他们写呢，三个月被得写了几十年多。 每到边边从头贴托人出村西塘去给几句兰口动物的国粗个月经，每到的片村，秋松南每到边么塘坑不少，大大路的铁路青安单位人民几句兰口了点的住个月，苏州重庆吴中区东山重点多桥重村每到的片，要紧身体，从也不洗扎多，出国一样绕板立穷些送不些，秋村七个咱们送去，几句兰口边塘路那么多叫我些。
2: 铁队恰不森森跑个月容，每到的片村，南娃马当班，让苏苏冲家确实用力住个月。况且三桂班苏州若我妈呢，压个每到边么牛为空手月不堂，地干里人心恰别冲着心热，急些不热。苏州重庆姑苏区平江冲雄雄烈区主任王军清去，铁达前呢，团委托捏村卡进团个多别，第六安村吉林了狗圈单位引起送不热，月底四兄去。
1: 铁小吉利月饼，拜他吉林狗圈当年，车达直奔店家冲家一趟出租水不马塞，从也不用钱。第六从头过么粗狂，冲凶团结出业，起来没到这天点修钱呢。况且人不明贵班没到这当趟，通知一旦说了有不是。无锡一月过我王伟业，况且通知那年退不给多接送不是。没到边面执行。 从头咱们说，长期就讲给乔康三推行月，你头你块儿去拍点汤，边面进步所说，如果为每到边面热对汤，那些所在说连南三班两零七个月经，月底三更卡几个月，每到边面虽短想不汤，光会看去每到边面出完点被通接汤。
2: 电信随行，第六特动，启动冷不相的苏州电子相对抗糖，招征检测所，拿出内大只退切的，拿出个解决这套队友不是？也退点，每到边边从头出去退不马塞，再看图，到我日天津日为从头说，随军恰在所所两零七个月不糖，我们休下人呢，苏军村主讲就瞧不糖，俺们就瞧别再去外边去。
1: 苏州重庆从屯区，在区贵宾堂穿着裤脚穿边人不识别主人客源董双去，俺村三姐弟个听闻开的月不堂，年宽忙错给贵客儿洗的送个月结送不是？第六苏州也在区贵宾切过汽车，加趟送就送过一囊，南昌西区西宁从头顶起车月不堂，天南给车堂，我们休下日头，浪子真多，车没在区所催月。
0: 老对头，苏州以相对堂，四通里里给从业永不卡所所加起给他，给他安排人兄弟，再去连那么三百车轨抗力运行，是不是？接近一些年，中国民办武装局新来了，叫叫了七百台，那样我们国的同学都接到当年广西堂、湖北、甘肃、浙江所南子铺轨给从业的七百堂，他把托开来充电堂，给人充电所了，一段我们同学接到当地南子广西堂。 南京接给各种请求了，解决了解决不是。接着准备进一十年年，苏振波、解个准备，天明说的组织请求过来去，来给达到咱们的解个准备，天明说的谈，天明真的这个组织请求谈。那在啥都说，谈运动去，吃到这天，英年天久了，吃不吃在军队运动当中不是。接着一十年年，长安十零年，四川成都派了去，川最江南去，热浪热味，普朗对比土油精。
3: 普朗有些舍不得命，双方阿给一百趟，人在了命，年终你给出去有些。川最江南给接人在了接里，给送去送团长一百趟。美国的山东土鸡，成都的司令派的，天安出去过夜面的，出去俺夜面派的，统统出去一百些。
0: 제대로 된 배치니 순이니 네돈 잠이니 스루르 점링기 냠디타 게 초진기 정진 타르고 줄럼 공비링디 시안토 고소버리 다딘링디토 타르고 줄럼토 로드직드 정진의 디니 강람 서버르게 라당진이 타게 레원 치든 초버드 제베 제된 조 제유진 계급당 서군업주 하타 대신 계지 정조 뒤니 폐배 군중 계급점 링디의 소유지 어리 중앙무주부 체니 진인 주버시나 어리마기 닌주지 뒤마 이랭기 마도인 자주 되네다 남주 전에 미미 남주 송녀로 지구 소라 구동당 유버시 이랭인 조르기 내주 배우시나 이랭기 부신 총기를 다 실리 조가 보헤 베헨소 사자망고라 어리마기 제구 제바타 대해랭기 카즈 말하기 세즈 미에베 포르경외부 보르진가 유버시 이래망초기 죄버시나 자외 쟨뇌라 괴련로치 이래망봉기 미미넘주 마보당디 거위터 노규토 유에베 어리마기 도헤 마가리기 제디 주강타 겹조 코루딕지 도르유버시 신양 이래인조르기 체니슈니니 내주비오시나 이래인기 터동 바렌토 유에베 어리 야마슌공시 중양정시 멍시 지구를 지구 체신 지구 테니 어리마기 막든 철인 지리 지배 각제 서지 대시 레지 주의시 어리신진 트럼프 제니 진이 이런 대대 주고로 이런 우주기 가상 지구 사오 닌드 지구 유서 베베 도바 첨부 유베 어리 종류로 가상 지구로 파르고 자고 체수 유지 주의시 이런 자제 봉디 하다모 안비에 중앙 멍지부 제니 신이니 대대 랭기고 개디 어리마기 가상 지구 소르고 체제 어리탄 나조기 개변청마 이런 작제기 관련록배 민사를 교류를 해지 어리 계속 보장 허그세스 제니시니 계속기 최소 강호매 수년 총도를 수급 최지 사주를 신어 어리 이런 모주랑배 조성 조라 통주로 숨기 두지 동안 당신부터 모주기 정원 카눈 치료티 카즈 구도타 공인시도 교류지 주입시
1: 有人的孙孙子连司机几次你说今年一切这么年第二波的有人朝这帮的几条梦起而过下能的司司机也推测能够他就有不是第二波的年年为轮南安结束有人买起梦起他有人养这帮的梦起能用于子连司机第二次就出年有人买求他有人给送不完给的穷的狂年给送轮钱非奥多如夫解天切的有人给客店家具给监控我黑马兰内给送轮前里侧给监视与他解于不是为啥推步杂草都送我他妈就别日国旁从前被监控几次你说今年纽约轻微传染托日国他阿国几次推荐人阿国几次日国给他出去日送几位怕控诉马如亲不提罗送就搜过他人去马学英不是日本罗斯行前去几次你说今年用这前别动自己不能问白日国恰不他女国人恐怕我所给修建贴的也懂得明你是走出旅游队伍日本一个女从怕追日国统球吃进行不提阿国了朋友的国统球出去人家咱们三个月不是法兰西给忙吹错他吹错狂灭几次你说今年趁机行了纯强穷年罗军我们切给南美孙北明年这两年就具有电过切的趁机提到我国别次今年的屯仓逆了一点老大切给你不是法兰西即便吹定层别提供这两年就给熊了路穷给森康地堂了六个月别捏把头大动年不起鬼个人解谢于不是你退吹在母退托的亲不堂天不点别进去给客忙不了别多能求为求个马入情绪四五也能控诉别多能求为求个推崇别军队内催烈命你咋马入情绪主义出现给基地了参加提拔他完整开马内拖出去呢与提给主力启动起个政策参与多能求若么你也能控诉有策罗松居人给出策马修斯里面兴趣证据他去我个验证与国里日节参马修跟提拔扩着第一些据给三级卡级的有别多能求为求个样罗据个马修斯里面不是
0: 斯莫林给听的中央三军娘者您只需什么
1: 体外盲位三九天队呢中央烟尘里空给三九规矩朝外托内谁若拿听见三公借用
0: 三公借用

바과 서주 랑바탕 세크 개발 속기 바베리기 내주유지 유방 바부 장식하라 피다 내 총가라 피지 리뷰 매바 최저당 배주 낭초 바제 륜중당 능수 튼바 바부 세크 개발 속기 바베리기 내주라 유방 바부 장식하네 리뷰 매바

0: 어야 세계 링고 딱진 한국이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도 싸불도 돼 얘 티레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데 직신다 돼 별 세년면 도와 돼 대신다 돼 이네야 수업도 돼 직신다
1: 뭐지 나 저의 한국이 진짜
2: 흥고

0: 마셔. 잔 숨내 챈 도스도. 다 좋은 차비. 숨자 챈네 편 하토제. 아자 로연베.
1: 아자.
0: 아자. 나제다 아자.
2: 마이리 화유.
0: 마이리 니 고저이. 아자 되다. 니 쳐로고.
1: 아자. 챈 모르데 로연베.
2: 남자 란자. 챈근세 로연비.
0: 아자. 장친제 님 하셔 주기. 뭐야 토중에. 야토문충에.
2: 미드 토추. 이네 미즈.
0: 니 쓰도와. 평상 교육 없던 저 일레 짐 거지.
1: 아자. 제나 아자라 비게 님은 망고 대야송아.
2: 실도 세제 나자. 님 하셔 지면 줄로 오히추. 뭐야. 니 잘라디게 야치샤.
0: 괜찮지가?

0: 아자 그렇지 해봐 아자 아자
1: 당도 아직 유배 상에 아주 나 노보 저도 그
0: 아자 나를 지마소
1: 마이쇼 랑야오제 뉴시 캬강디 제제 당마디게 아주 마이상게 라소다 케요 마시 马上嘴破了，麦莲成达，欧国麦斯迪，巴拉，天来，很多人而且，没人看见给我们学习当马尔达，让给天都做结，让给年轻的做不行，
0: 阿佳。
1: 让孩子生个月半年还过没说，这些生个中国天呢，这些当妈做的有个嘛事？我提出再个主意，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
0: 아자 마치 영어도 왜 이게 아무것도 보라 봐라 지저 마장 메모 꼬다 쓰기 나래 두지 나 사드라 하르샤 네 마르샤 사드라 하르샤 사드 마저 내 영어 아자
2: 我呀，他不依。哟，永华，
3: 阿姑，
2: 从哪处走的？哎，
3: 帝国县的还有东罗大区。哎，熟悉了了你们就了，买下个比家在我们家亲的丫头们多，没我跑不得啊！一丢看了，没见给我们家过解释下去不依。
2: 帝国，你也熟悉了了，你也算小心不依，熟悉了了给。家家做咱家个内嘴的，从最起来先打给，若不先这个人送给，
3: 熟悉了那个他送对，
2: 就是，内嘴下来呢也研究过。
3: 阿姑，俺他的妈多，老怕你的金牛妹，这是，但你得别说，俺南山说了罗姐，这把我都快有了病。
2: 阿六姑大，让你了，满想打死他就打，
3: 满想还是多。

0: 삼로 가르던 그 유.
1: 기랑게 나 돈도 짜시는 습비.
0: 영아, 람사래고. 라충디, 니에 짜라야라, 가보시기지. 저거도는 뭐는 러브아.
1: 기랑게 렘 성마지.
0: 니에 차라, 시라 감

0: 就，买手机拿起三十万，对的，手机两万是带点积蓄些，同头指数跟这些，上个八百多。
1: 你掏出。俺俺做卡住等的，差一点不等这要买的。第一行是要喝的。
0: 你，你们这里老二多啊？
1: 从家出去，用不啥图呢？我得去拿啥？
0: 没事，老钱走呢，给三千不要紧。
1: 没事，他给穷苦的，买手机。
0: 저 진풍 진풍 야 준씨 내가 랑로에 담겨
2: 뭐고?
0: 랑시야주 니지 강사 저지세자 요스 템도 소개해주 미니 토격 봐줘
2: 차디 마다다
0: 어 대마요 대마요 이내 던지면 좋지라 루충지마 시가 용부텐서
3: 俺可不也，嗯，云快，
4: 啊，
3: 答应的广播也不对，杨思思这是多，哈哈，让刘老婆子，俺还落地多，
4: 可是你呢？让你妈能洗，比利斯不大，心虚心都好不多，哈哈哈哈，
3: 俺大把一谈些这点呢，可把用过谁？
4: 这点呢，用还有骂谁？让一谈些点呢，俺还牛逼。

허허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이니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란주 사버도와 대. 대 티레 직신다. 니네대. 니 나로대 직신다. 대. 별 지내면 도와대. 대신다. 대. 니네야 수업도 대 직신다.

0: 언니 밝게 치립니다.
1: 뻘, 라는 연유 무드게 그녀라 좋아.
0: 양치 양 톱다 여마지. 유페 라뉴시. 타니소. 샤카가다 치소스이나.
1: 뻘, 뻘, 뻘.
2: 历史主任一杯，不急，小木，历史主任，
0: 嗯，
2: 用啊，休息。

0: 자가 상무 시수.
1: 아, 자가 상무 시수에.
0: 나래 루야 쇼니, 링고커 뒤돌게 토무소. 자고 니래 쇼자, 과야가 시야메 없으러 시주.
1: 나네 아자라 샘네 가라라 주는 삼주, 다시 뒤 내주 뒤르베. 아자, 자샤 룹디 바자 망부지 해리. 샘교 마시, 나 공산 난 대야유, 메로 고세오, 모두 내가 제도.
0: 접주 삼가 자.
1: 아자랑 게 빠심 제 대응 마시. 아자, 아자랑 알아 당도 돈 다시 차유. 나 좀 나가 제지 당만 화유.
0: 네 두비.
1: 아자, 나 이 지금도 미된다.
0: 아지, 잔디레 로전 야오시, 신다르 승자 쇼마시.
1: 아자, 연인의 수 갈라송 하슈다.
2: 조절하게 오늘은 내 송두게
3: 오늘 다 가라송기
2: 아 야우시오므리 따뜻비야수 러여달러 균토다리샤
3: 조절하게 등도 니시네 종대내 미다제 종민소신도러 딤쇼유제 타제우송기
2: 아 미나고 락회수에브리 쇼러게 종주주린체제 장마 김해를 중그릇삼추 이네 등대식을 수승부래 수수 김해가 주제되기 등대신의 과중부래
3: 오 계세 섬에 나다비너 니 극도지도 세죠.
2: 라가 당시 일 삼초. 용아.
3: 제나 로티유 오라 모두 시키러 와.
2: 어제 라유 배시고 니 제드치. 아, 어리. 아자 간지 로치 못 쏜다. 뭐랑 그래 어디. 마샹게 질림 비너. 문슈 바우 능미 대회 니득 누든 돌스기.
3: 용아. 니 마샹 없죠.

0: 마디 집에 든저 된다 그러게.
1: 상계 제벨에 가직 되다.
0: 마디 네
1: 주저. 잘라디게 안 주나 그 노브지. 주저란 게 손님의 배지.
0: 마디 네 시바 뉴다. 급디디
1: 급디디 과시에 먹어.
2: 마디. 남지 겨우 이긴 걸 키니 대 같이 유.
1: 맞아. 맞아라 나 좋아요 마지.
2: 장 주저 선생님 아무네 총기 와 줘었다.
0: 딜레 장이 가죠.
2: 디
1: 주저.

0: 凤凤发现所，啊！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
1: 뱀수씨 그라메 둘 뱀수씨 쉬씨 그래 근데 씨야 좀 자그래 아 쉬어다 씨 말와 용아 니 씨해줘 아래 디링 알아숨 유도대 니 나도 다시 야유 상부유회계 마이샹 라마탑지였소
2: 니 시키마쇼
1: 아래 마라주 나르가 괜찮대 마이샹가서 와주 체메 샤게 신세시보 시바 이내 마이샹을 강해체체 쇼쿠치구두 대유고 가르셉다도 아 그 진해록 제지기 진포게 마이샹 제도 고상 무야 하유두 그 무야 주 파샤 당마티스 고세 덤지 과제 진포 녀주 없지 치주다 아래 레나 치주다

0: Zibolengye, lupute na sembaki, sembaki na lupute. Nambalengye suyo tanda sisi matili, pyo rangyo jo chotien deda uyu nyanga tang, pyoncho lungchin nyanchin lewun nye, nyamdo nyerwe, deda lupse chiri le zen, deda pyoncho shibdiri. Nga li zanso yunga bianzi nye. Diri, chushu zon, caba na xa, jimbo chongzoro, hengye suda nyamzo chigwa haza gato chi. Hengye kamsa. Jigyo su Xi Jinping ki, mang yongi deda me na, cho yongne, jondi yongmi si chida. 人家给点当你苏苏人家亚扎留不起人家就说明那些人就苏苏人家给律师们点当的苏苏言语给人民币就给点当的那些盲用给点当的多难忙咱们那些点当点不到地基点别亲戚是真久了没得别说难过今天俺就他是中间陈冠区你的英国村子的那个新旧吧给此里忘了点这些呢点当给苏北几些过了跟着学员此里忘了你你也都苏里西人不堂新旧期末言行
1: 他的拉斯通给陈冠区内的英国村镇的那个朱林堂平均老千起新旧老梅老边中华英国苏里天座一中的延浪天座堂年度英国延浪筹备中国初级老错一聪明平均英国天座堂平均老中国巨筹备举例林镇吧平壤各种给地当车里开的七列开间初中堂平壤各种给西在基北车店协学南昌给七列开间初中给空米节给突变西木银了 那技术给用爱子年级国军安全美改堂人各种给王不军间起必定打击给安全美改他是从给安全队来临不所给随即青年托把马赛SCI托接种送便用行给南起日熊推地托接种就哈便用了地当车里开的起必定就咱们总之能预备日熊新旧堂团额给老年女不定别选给七里开不喜欢
2: 原来他们是编辑了看不上天界学不得力但是我来给那个提的现在就是你的规定那些杨家所里的那边把个书给你了脱下那书给你那是给他给卡住那书给那个了嗯家不生意找不着吧嗯干不生意找不着啊对呢给他给几次找不着吧一次是的跟着这些云南啊你是嗯等等跟着家用过来了呀这个书不给得当嗯可是他几次给得当就好了 지차도양차도딘자기레비챔부지베그요레 丁对咱的卡拉多斯呢，俺注意到，没事情呢，吃醉呢，带完了不给家伙的下地，干部的下是，吸毒的了，伊那嘞卡拉多斯呢，所以给破呀，这沉淀给眼睛给这破呀，真稀奇了嘞。哎，多的看着嘞是呢，所谓给记者的，对咱的记者去，记者的嘛，卡巴狗过来是呢，俺的所谓人在的，对对咱的米的，米是呢，当俺做卡拉多斯呢。
3: 민망하게야 체접에 대해 리미 세르와 이날에 리미 링제도 소 링제도 변에 차장아야 대단 된 주요래 이날에 디마미를 파버나 직차 되도록 어르바 두스티 접제 아니 소수기 소부 지제대 소수기 소부 링제대 탐만이 마 거거래 아 거제 톱이 톱장 지어라 톱장디 아니 지난 그 소부 지제 딱다래도 민도 딱거래 땡이 비기 버리지요 버리디 나로라 당부대 개변자랑어대
2: 지원부지도안남원부도서로디가르도스나규기장시대접계창알레마뉴가도와디가르르도스나단디비암이스디르베오데 된장기 창시대래 창시대래 창시대접계창아마다빈번나 안감타고레스 텐송아 감타브레 다디니 접계창아니 니슈접시 정구지도와 응 정구대 안딱다대고레 세브대가르도스나 니슈접시 니치 니접계바라지르도와
3: 他弟弟自己查过的，你出去谁不读啊？对呀，查过的。对，查过的。啊，你你说这些人都干不呢？啊，你家查查去不得？啊，家伙，这他弟弟都是读啊，俺们的。他弟，俺就这个，但俺就还是嘛的都是这个的。但人家不管他做呀，这都是这个嘛的，这简单的，不管呀，这都是这个嘛的，俺就不管穷穷也不是天个咯。 下面干了亲戚，这家嘛家人在这些接触多，我的没有个看的都是那地带过来。但伊那里俺最低，这些地他妈让了因，伊那里落，出租人家也得不到，就去听下来。
1: 아니 띠즈지 토아과 단다 베네차시나 균덴데 좁게 창아데 앙조 로 죽죽 담바 연다 빈바나 죽죽 담바니 로 제주 바라리 임바나 니슈니체 아니 가르도스나 니슈 저죽차 우즈치 야고 드니 제주 연다 빈바나 니슈 정니니체 니슈 저고 야 니슈 저죽차고 제자 단대기 점불링기지 심주 망부지는 가르도스나 겐고스니데 깜부시다 차바나 아야고 요마레 켄송아
0: 아도 겐나 감이 디제소나송아 로야 게르게지디 아니 까면 쉽지 던지 와 말해
1: 쓰레레레
0: 다 지단 전 다르바 걔랑 샤니아 도서 인지 이제 송겨 야고 치고 지단 아주 걔가 전 지리 오스 우르발 샤니아 지도 와라 다디네 단 걔랑 솜리 야부다 지 깜부 솜르 바 걔나 지 카지 야부 쉬부 차야다 카지 깜부 쉬부 차야디 소유 규정시 가르도 게마 마시다 다 세주다 저 여러 바
1: 지리지 다 규정 카시 주어리 이 카레도 쓰는 건 좀 미주스나면도 김주 나로려티 나는 저 예열 시나도 도와 미산지 나로라 파마티게 되게 하고 인번의 부부도 많자 야나 파마티 빈자도 많자 대학원에 디 가르도스나 김규인에 다 이날에 개최시에 가르도스나 아니 안 주기 남규인기 데레다 초제단기 또 대단기 초제단디 용거 말이 디 나로 찍 가르레스나 사동레 규제니베데 안

0: 에르도스나 부조레 파지 존즈나로 미 강가 수포 뇽보 따가르 요온두 카르도스 테난주 싱레기 책레시 잔난 거라 아니 카르도스나 드링토 센조티게 강가 레가 제제다 마 차자 주브레 다이네레 카르도스나 간조 존제 나로다야 미조 카시 나로 학버도 존제 나로 니다레시 직슝레 카나로 슈제 데니다 디다 요라 고조 지에멘조 디즈이 소르 된자 임바나 아니 카르도스나 구조 메두자네 아니 드링 센조도 마 주고요 말이 제장 가르도스나 구조 가조 망아 제버나레 아니 가르도스나 수부 대단래야 팬바 여든다지리 다디 파비비 가르도스나 아니 간조 샘캄스나미도 샘르 체르소 연조드냐 미카시에 가르도스나 샘캄라 뇌슈 쉽딘다체 칼레 쉽지 여두자네 안 사주다나 조메사 해딘다라 아니 사주데서 조메세 베네 양 간조 왕자야 직 견단 그렇고 당제 아니 야 베티 사줄이야 가보 차이의 금시든다 차이 라디밍기 가래도스나 안주 샘감기 가시기야 샘감기 면제 가시기리야 에 잡아 차이 된다 아 된다요 디파 피비 아니 가래도스나 니 다야 안주 수고 잡아 차면 제가 전부 싫어요 미 가시 가래도스나 니 하고 붙이 아니 첸도 싸고 해야 된다요 봐 디즈리 디즈 야 잡아 차면 이거 싫어요
1: Yes.
0: 디 맞아 가르도스나 니 냐브나 아니 안 파고 단차 자자라 냐주 가부 세다 연조도스 냐 가르도스나 잡아 차야기 냐가 대회 차요레 디조 지그레 디파비비 다양 안조 가르도스나 나자 카시기레야 에 잡아 차니에 된다 요레 다디 뉴뉴레 잡아 차야디 디파 제 네시팅 디파비비 아니 안조 멘제기 다 디 안조 예요레야 된다 요그레 베나 차샤나 안조 카시에 춤부 난조서 된다 다 디주기 에 야게레야 지수스도 안 아주 꾸규규 메스라 디메 디즈 멘제 디즈스 세븐 바나리아 수부 야과 차종에 된다요 제나 돈나 카레도 쓰는 건 좀 야과 차의 기주제 쓰나면도 가르스도 디 주제 망부 요래 디 다디 이직레 다디니 카레도 쓰나 에 다긴 디네 디게 강가 디 야과 차의 기주제라
1: 라라
0: 다 깜부 차의 기주제야 또 최슈지 카레도 쓰나 한 좀 초주 단계와 말이 깜부 차의 데 단단히 따뜻한 안주 표현 나로를 응원했지만 대학병인 것들에 간병인 것들 차음에 조성게 대인주자는 가르도스 초주 마당 바인바나 아니 간부 차용 그래 대민기 가르도스는 나자 카시 있기 때문에 빼나 차시 하는 안주 대대기네 대대네 라대네 디다 보나 간부 차도와 안주 로종 로아기 종네 이봐 제거스 그러 대결 디소 나브는 마 간부 차도와 디파 비비 안 가르도스는 안주 포획이 나자 기 때문에 그야

0: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감부 속이 너공 대부 미지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래 이미 십제다 냠니 남초라 꾸니라 오 징우디라 년세기 수나래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다 서주랑바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니 남초라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한기 나와 먹어봐다 나와 장세체네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한기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계기 나다 나외 네들라 다큐 지니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한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외 네들 칼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린낭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1: 신의 누강 변종 예라 누강 김유빈 사장 곧 통조로 이해동래 변종의 냠도 비제 토베 비제게 뿌리게 정부 신의 누강 변종 예라 누강
2: 야매 김비 넣고는 대부 매부다. 고나 고유콜 소기 야매 니춘 튼시 겨부 친피 당도 피타.
3: 계급기 치완라기 유비 야매 나츠주시시. 산이 하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서베카지.
4: 홍고사디 오네 현나면다고 뿌이 야구도가 이중제 양식도 양고 야
5: 주주디나 잠보 야고 지기인다. 링고 딱젠 한고디 빨라다 아무라로 피부이나 코나니 선바 가보 용부 마제 보고 년과 여분 능시 선수 용부도 와.
6: 우베즈지신키 자취 추구티니 퀴즈고나타 쇼로 가르고 치토기 자와 치모소 자신 망고레 두링체바시 인비 디탄키 자취 개바탄 쳇지 키기 우자 다경체베 토글로디 우베즈지신키 자취 추구티니 지신키 릭 망고네 두링체베 치망아보미라 추신나가 망신 자취 추구지 추신용라 지베 토난드 롱니슈 지신키 자취 춘다시 인비 꾸니라 디탄키 자취 추베 디낭 냠닝토 탄데카바 겸네 앙뉴낭치 럼중니 뉴치 지비규인라 자취 추베 요제 차장 지경비규인 파세 우베즈지신키 자취 디네키 탄데 자통통라 자취 추바 고르시주시구타 고수구탕 자징와 자취 추바 고르든주든구탕 고수구레 메구진 닌달 총가랑원의 피겐키 권주주 림바미바 쓰리기 우저주와탕 당경치규인 꾸니라 디탄키 자취 개바탕 우저다경난구치 우베즈지신키 자취 개바탕 저송 디네칸라 피탕 루지카바 레고게 구치 추지 송아 직직게
7: 인게 조금 감사. 드리니 투체니 시난키 차와치 시베 투체디부터 투체디 심백글리는 선행할 차와 차간 실리아 리베 마체 신제인의 용수민비 투실리아 리부유. 문제 제외시는 모기 니숨그릴리아 장주군 노규타 루규기 선행할이야. 문세 퇴배 체주법의 규림신규리도 수장 행계 조연 음식이 차기리아 시난지 초에태 인지기 규리하고 나오도 토고 ngariki xiangwe ta longwe nuk chun nungwe xizijia liya chabchunin jiwe parpa gyumbu ta sacha kaa jiliya

0: ཁེན དེ ཕན ཅུང ཤི རེ ལེ ཚེ ན ཕན ཅུང དམ ཅུ ནོ གར ཚོ པའི སར ཅོམ ཁང གི ཇུ རིན ཐ གེ ཁ གི རིམ པ ཐང གི ཆབ ཤུང ཙོམ པོ གེན ཅོང ཙ བ ཉི མ ཐུན ཅུ ལ ནེ མུ ཐུ ཕེ གི ཀ ཤེ ཙོམ གི ཤེ ཅ ལེ ཕེ གི ཆག ཅན ཙོམ པོ ཁ གི ཙམ ན ཝེ ཕུ ཅུང ཀ ཤེ ཙོམ ཡི མོ ཅུ ནང གི ཡིན པེ ཐེན གེ ནེ གི སི ཡོ པ ཤུ ཉི མ ཐུན ཅུ ལ ནེ ཅེ ལོ ཅེག ཏོང གུ བྱེ དུན ཅུ ལོར ཕན ཅུང ཤི ཅ ཆོང གི གེ ཅ ཙོམ 종자샹도 총시 다다 변종 담주 되가르 촉베 사좀 칸기 주린타 계급 기준부 당부 첩슝 좀바보 계급 링내 유거부 이 표준 체례 개바 중국 되가르 개제 튼조기 총미 변종 좀바보 튼조기 레진소 낭다 능미 인토 콩기 타바라 표제 이르니기 토네 첩슝타 점중 록좀 갑셰소 니겔 학점 잠난유 찹촌 잠주라 천아 담준 되가르 체제 제심기 켜베 자탄타 중제라소 제시간소타 첩젠 통제 할로 제시딜레타 촘제 수르지 제바소타 닌치 셰게 첩젠 쪼나덴베 초와소 짬나워라 나제수 계급당 종림베 차가양 럽단 림바토유
1: 다 콘동에 나 갑시기 지기 시작 모두 잡자지 도대로 재미있어 삼례 이나 안조 이나다 에 값에 그 표준 잠주 카지 에 냠도 지기 가래 에 용래스 난체네 이는 안조 값에 그 모자디기 남발 직신에 킹그레스 어 다 값에 그 좀이디나 녀와 러시아 나올랑가라의 값에 좀이로 롭종 제 값에 좀이리나 지야데 인데라 에 가브레지요 제 전에 이는 값에 그 좀이디 좀 가라 좀 신윤쟁기 데 사과도 있는 좀 좀 망부질 파주 값에 거기 돌린 지도 잡아 근데 카세 그냥 가르스는 충분히 그 따와 데스도 가르스는 카세 티송도 봐 값에 시바디 있는 다 조디 있는 다 세계 랑야다 야면 수르스치야 아 이제 잠지마도 그 낭도 띵그릭 보티데 15티데 전통 말레스 사과도 있는 값에 있는 까면 숨주기 걸리 청와 독스 직구도 잡아들 깎게 침보 여자 아니 낭도 자침보다 순남 대봐 딘데 망부지 촌토그 마레스 딘데 그 순이 카시도 딘데 레나 가야 그 슈요비나 카라스나 딘데 주네 마레스 값에 있는 듣고 직내 있는 코 그 콥디 대야스나 간에 아파도 마 고림 직샤바 더부잠지 통과 되래디 고림 직다 만자와다한테 값에 그 디카메 디제 표조 담당 만다 외관 그 딜레이는 표순 초백이 규제 천다 요래 나 사과도 있네 값에 좀 캐고 주나 낭뒤에 있는 순남 때라 낭뒤 띵링보다 자침보 디제 천도 그랬음 그 삼례 있는 아주 있는 표준 그 잠주 카지 요래 나비나 이런 장면 디고 디 내주 디 킹그리 다들이 마 냠주 쉬어 그 값에 당보도 있는 아 디 가르스나 벽에 3위 접수 추제 노사난 기 값이 디니스 갈레 제바진기 아메 부조 노사 칼라 예메 부조 장내 코르 약중 가다 고조 용의 망의 전두년조 은이 뭐부 체베 신부 소장시다 자네 탁제 서버 야가 창배한 뒤 철로 끝나 튜베 망의 소장시다 자제 나라도 배 신부 알아듣지 야비뇨베 맞제 부조 장시난다 다디 차창 마 쇼메 정보열 하송아 디나로네 지기 티체부터 마 쇼기 가래 직전냐 버래 이제 바바 잡전자 보 명예 신줄로서 팔아라와 매 버가 제 먹고 쇼서 포마 잘라라고 하세 진대로 망에 땡조라 마동 가면 충수 어디 가서나 다 좋아디 디 하면 접종 기 난 그 값에 띵에 망 어쩌 치고야 좀제 가래 쓰스나 직내 이나 디 책조디 이나 제 차고 고대고 야고 싶지 요아 됐다 나라도 얘기 신다 마신 관계 구글이 비위 신부장 그 벽에 신부장 그 진학도 이제 차장 구글이 니네 인수나 디 가르스나 단대 그 값에 디나 노르상게 융기 에 지금 학주기 수인에 마티나리 디게 가르스나 좀게 중으로네 쉬브이나 네 노르사 장을 자도 같이 아니 티슈링가 있네 두루 조문 앞자다 인조 발레 간다 주 안에 인조 카레스나 준비 요리 피 안에 노상 주 장례 쿠트 잡아 안에 인조 요암을 봐 안에 용기 소자 달라는 메딩을 소자 딕트 잡아 안에 용기 카레스나 노상 슈베 카메리 어디 되지 대도 전에 가서 찍네 이네 뒤 나로알에 이네 코데보 칙냐보 니네 이네 뒤 그 미나 미나 용기 미네 그 시가다 체주

말하자면 다 미소수는 무소수 미 그 체조다 이제 세버 봐. 제 세도 좀 안에 가서 뒤 뒤샤나 란주에 가서 내가 이 정부 변조 이내에 나란주 제가 나는 거 봐. 봐서 내려든냐 뭐 가면 시도도 미디 디데르서 미퍼 펀드서 뒤샤 미든도 디데르서서 대조 배팅 의심도 처음 재미도 그래 봐. 학과도 가서 값이 뒤는 오늘 통부 디데죠. 뒤에 나란주 지조 돌아 털접 첨부 그래. 비나. 다른 고자 모두 담을까? 탐의 민은 요다 줄을까? 다들 표지를 탐의 창을까? 나쇼 남녀 출게 냠을까? 다 미소수의 디카레스네 미소수의 시가스네 미도 된서 그래서 또 첨부를 해야 되고 세상에 값이 된 주인의 표도 주고 지대해서 다 근데 삼랑의 값이 지금 우주 슈가디 슈야디 카레스나 디디이 카레스나 단다 차비치대 변조라 잡나오의 카레스나 시도의 변조사디 값에 대해 표기 팅랩의 좀리가 돌아있는다. 권해 개진 순간에 사과도 있는 표기 좀리 로렙제 주변 고대바 고마 탈제 용도 중에 표를 써봐. 대해 값에 대해 직 튼도 좀 아니 미관계 파조 직이 달라지 등조하지 등조체제 값에 대해 표도 중화적 인발라 등조 톱 나가래요. 세상 대해 가르치나 값에 대해 내 마 직 모두 쇼인스 값에 대해 가르 중에 마 충도 겁나 안 줘. 네마 춘춘급나 롭중 롭딕 나올라 요래 갑시다 차창 요래 제단 급 뒤도 있는 건조 롭중 그 랍다 롭춘춘 롭죽지 중에 인도 전에 인 이내래 갑시다 있는 영화 초아제네 이내 갑시다 팅망 볼로아제네 나 나할 거래 심투바 왜나 다 단단 알아 롭망 붙임 버릴래 갑시다 단도하게 나할 때 대해서 좀 지금이도 아 땅에 마시면 지금

0: 미제 탄잠 디네 랍과르 파쇼 슝바다 자게 랍장 사르 쪽베 젠덴 싱다 제미체 차시 유지 되면 나다 점니 양장 나르기 제시 라서 근동 군자 싱베 레지 치신라 야제 다웨 외지 벼시 진시 심표 달고 담말하여 최시 제시 근계증을 나조정 타람 정외 정작 꼭지 강가를 칙배 맞춰주 더두 등시 연락인대 추다 추전 탐재정 너중 심미 제다 해지 착종 영지 강바르니 바제 리다 저외 총다 총습 수준은 파람 다지 강기 추는 문이 강라 매도시 파감전지 강산 다지 당시 고단 기군제 멀리 남가 노보라 추아집에 이만 매도시 자고라 따르 창하르스는 쇼미 보위 미만함 차장 준도 치외 넘시 강라 미치 시게다 자자 델리 신조 내리 카게 죽준 차샤낭 왈레 팅신닝라 창시 장조 서버 콤제부 샤고 박베 탈로랍제 가줄제 판나게 세동 자잔 샤마 지가르가 초아준 어우주된 콜로나조 내제 총섬 군도교 연전 제메 박게 슈기 정조리샤 고디 라다르지웨 리고 남소 땡바고웨 촌조준 라다 룽바 사그뉴네 파다 예베 신단주 샤오의 텐슈 정주 뇌제 유래 나바 예체데 사그의 타자 티그랍시 시도 주신 내가 비도주 할래 탐의 짜단 변도 려와 동대 짜라고 알라라 시 잼니 양지 티그랍 젠지 표서주 제산디 가라시나 값에 디 치 제강 숨주 탐바 디 나올라 가라시나 직내에 치 이 지금 와자다 땜바 지 진념다 땜바 어디데 저르 값에 디 니네 이나 가라스 값에 디 나올라 벽이 근계의 연종 자체보 저도 라바르 파수 용반은 시도 없어 그것도지 익진 김유신 기를 물을 좀 가지야 미자 탐진다 라바르 파수 용반다 세 벽 지금 연종 근계 연종도 자태 대체 라바르 파수 용반은 시도 봐 아 니네 이나다 벽이 가라스나 근계인가 그 미남계 이나 튼지 시조다 초와 지조다 아 대신도 죽주 내면은 저 치주 대조 있네 십 차와 선바 주자 자신부 전도 봐 아 주자 있네 지금 표소 초고여 봐 주제 그 책조는 예시 집어 뭐 대대 그 표도 중요 점주지를 하소 자자 뒤도에 가서는 되게 공수면서 값이 얘기 있네 가서는 지금 된다 자신부 전도 말이 띵그릭 뭐 전도 말했어야 대조 있네 말이 쉬어야 가서는 값이 대조 통해 가지고 통 투바지를 가려서 수나 값이 있는 다 지켜보다 약부 처음이나 근데 이 값이 나올래 된다 자체보다 아 지금 주제 띵증부 띵서부 진짜 전투거든요. 섭자 주의 어디 뒤에나 급여 수학이 낭도니 어디.
1: 드링을 했잖아. 변종 담준 뇌가 초보에 사좀 칸기 줄인다. 계급기 정보 당부 첩신 정보부 겐 종자와 님의 튼주라니 회기 정보부 차지 경왕 긴든 준비다 둘이 된지 벤조로 차비 최대한 변조 수학이 잠능위 퓨종기 값에 카지 모든 난초스 텐제 메리잖아 갤라촌이 값에 좀비 종처럼 모든 능규 인비 텐게네 퇴도도 기시 능규 많이 받나로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조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변 군러 순수 진신 타동 시리기 균양리 조조 군두위 겐징무 차트 코로 충무 샹샹도유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라 장아르 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식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 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위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세 걸어라 준비해 모자를 입어라 지금

냐로웨 초추 캬롬단 체에네 캬주 세메 슈진예 땡기 차라 카는 세니 중국의 팅럽 캬롬 캡크 조의 체지 이바타 디게 캬롬 소세티 참에 추 소세토 팝나 메이캬반 추시 통주로 갸단 주든 하슨기 정총 서수 충주의 테니 가능시 초코드윤 그 사시 댄슈티를 교류해 손대로 로더라 체주법제 하오미 책동점 심바티 초메 릉교를 지제타 시제차네 님기 유협에 대 가능시 추의 쿨교 지수 시도 상보로 교조 기회 카노 렌즈의 티 로코모로 야진급진 여군이 야주급주 가라 균의 도둑이 소멸 예고를 키 유체 뒤면 나세타 니게 자체외 리게 소자 리게타 조주 리게 청미 당장기 중국 뷰리에 티 로수 제대 손에 치신대 미유기 특신 시수 아우베 카나시 초티 동부 체부 통도 바르솜토 갱의 유고로 니리 메바라 수주 진실해

원이 캬사타 착도 샤다 임베 티 신리기 자와 템보로 촉톱탑메 튼티레 제나 타고르투 동통타 오케 체레 대바 계사를 준비 나버점이 지리기 지신기 유주식 되시 RTS 위기 투모마인베 자와주에베 저도 무리레 주베 동동 지린테레 츠나 슈농 르베레 수주 레마타 쳇지 대주의 자와 사나토 타보로 촉디 추송 토베나 스림티 로레레 마데바라 제도도 송디 서주 균에 토바 총리 롱첸기 나제라 뉴지 동슈 총토 종리 Tidara, medo ki donga zhirele, kengwe nama rinxin ki gopara qixi. Tingja ki na zela, sun shu ji ne, gido kezi nila. Medo ta ya, yuba bechi da, tazi angsara qixi. Yuzhan shunu ta, buzin cogi ya, serdo ki dabgir hukuru zhuwe, medo ki sinju dengne, zhengzi le shuro. Sejoro gyurim jubshin gyur. Dorna, nazay ki temgyu nima ririshin jegyuru joshin. Taija nazay ta jogdi shibdiri ririshin be nyeguro sokja yudu joki. Zishin penzun wara jesam zugen ki sogoyba chemyun genri jimu

0: 다큐.
1: 欧中了
2: 고모수 네 신규유 다들 니에 세세 갈 수 있겠네 편도 요마리 지나게 마 통신이다 이치나봐 토지나 쇼이 니에 기랑서와 추수다수 니 하구유 미다 미팔러 이치 맵지 않아 님도 렉시도야 요마리 대응 아사시 때 렉시가 요나 삼미도 수입이 이내 답도 쓰다듀 마디에 대학이 토탑미도 고무수 기랑 투수시우스 고수 투자나

0: nibele je utike zanga amala tira cha ki chale na usna geta do sungi amala khongge tharang sungri pala ngi ni simne je chenji sim chu chi meda jwa cha ya tenzo khongge nang da mo go sungri cheza woji chi chen lengge ji bu chi ye zanga zhu gu gi ji ye xu la nga zi zhen na xi yong a nga sim zhi chi ye nga zui ning du lo gan di tang tong ma char gu che ne 조그르제베 규링문알아 총망부지게 송디치고 요지 세상에 섬던데 만주딘자 곡슈니자디 너누르레가 제제 어주제마 철규치로 슬름는 컨데도 아 녀하세 코스 연다 장하게 요마르레가 지주나 참슈리스기 장게 요마 조게다 가교다 랭글릭 좀 쉬죠
1: 다치 아니 진주빈주 셰도 용도게 링니 미타다 노메죠. 링치게 딘제스 조니 요르베. 나 기프큐니미도. 랑게가 탐스치는 용도게. 야, 나 탐스치다. 야, 나 탐스치다.
0: 도스터디 다리에 우종라 심시다 도샤.
2: 심도베 화제래. 링치게 좀 좀 다시 해지. 중다공로 링치 토베지로. 나 이게 진짜 신유지.
3: 카스도
2: 중다공로 링치 팀 당구 토두 소소 기루 인비 소나실 수기

0: 같이 했어. 너 이제 가져가. 잘라 내려게.
1: 아니 겸도. 네가 씹이나. 네 겸도. 계속 들이 씹이나. 나 오늘 처마 샤프리. 오동아. 나 접근이 유. 지랑의 텐세리. 직탄도. CB 직동 남자로 배주시니. 십주시 워리. 신다디. 고동 샤사프리. 이년 아직도다. 단도 좀 제가 시도 맞죠. 나도 레스코 유수 좀 해야 되는 요함도. 나제지 탐원제. 약도 약지다. 그도 좀 상습이. 내랑 저도 저 소라다는 요함도. 지나서는 시. 두고니도 소래지도. 배주시니.
0: 다도 야지
2: 야 고맙습니다 야 조쇼 야

0: 남아 저가 칼라 세베 칼세바 심중에 마탄서 윤이 또한테 사가지고 삼초 로티피 네 칼라 격세 세초 내에서는 깨부참이 하고 그리 让陈国琼他的蓝色让土豆先生给林奇我还把你找工业机会呗
1: 啊是你工业是大姐妹
0: 还是姐妹是我还把这城市套接不出
1: 你还是哪套接不上所长了你给他学学们的其他人呢
0: 快接走
1: 其他人啊想我就他的母亲们的大大有数吧但是对第一个来大大有的第二个
0: 你第二个大大有新的好过去你呢胳膊大大都胳膊没多
1: 这就是其他人啥送但还来不得
0: 아직나겹쳐준치
1: 그냥견사송당할래없다
0: 아저저이는나겹쳐준치
1: 미리팀을잡아야대시소라랑라불레가스겹사다그냥쉬죠
0: 겹친다

0: 아이고. 씨. 개참소. 아,
1: 개참소. 개참소. 겨름고. 땅문에 개도가.
0: 그리저도. 나가지 배 광도시야. 저대 필름도.
1: 딩디. 나가 어 중라 대여 봐. 땡기지. 셰토도게.
0: 셰토와. 녀니 호미 TV. 디규가 서버 야오면서 모르탕 토야미도. 배시 샤원조 시비나. 눈시 유자리 유자.
1: 디규라. 눈도 주고 토야미도. 배시 타링 세 유자. 저, 니 저. 교진다. 교수 저.
0: 영화.

0: 나랑게 저도 책 쓰게 좋아. 랑 가봐서 개구이네. 겨스게 명도 그야.
1: 도스구나 씨.
0: 랑소 개구이메 하고 요 말에. 야면은 겨스 막 다 쳐버래.
1: 저 당가 숨어서 명도 그야. 소 개구이메 네 시그. 이네 말한 칼시하고 매니 씨면서.
0: 자
1: 저랑 내가 좋아 먹다.
0: 아 저 네 좋아 거이메. 나 양자 아직 화기 후유. 등기 시사메.
1: 저 네 오늘 고수 면서. 저랑다 아자 팔러. 계속 먹고 드시야 줍지.
0: 뭐니 가위요 다시.
1: 계속 드시 뒤에 안 쓰라 시키기.
0: 라뉴 씨. 미실 가위요나. 로고 챔비 화상 후다. 계속 대 무디 위에. 무디 위에. 자녀 죽바게 베트 살린 시야디. 살린 내르케 뭐 제도 말이라. 다시 제기 세시 부대 말이. 자위 랑게 라제민다 좋아 제제. 베트 살린 시야 처리지.
2: 레스.
3: 喂 용아 용아 씨앗
4: 된다 가래
3: 남사 베트 세린체가 주스기
4: 如果 秋天 추고了 딱지 제차지 말이베 양 베트 세린체가 주고르베
3: 텐지 제베 요아면 도와 마타사리 사오르르 팀으르체 너직 뒤마시오
4: 예루미 우락가다 남으르베
3: 말이 멍샤오이르다
4: 다치나 레르뿐 우락 무뒤 남으르 멍샤오이 디웨 춘지가 리조 송자 쥐당 왕바 상부지
3: 티스 다동해 장고 말이 미수 후다부다치야 내수만 해야지 둘이 내셔 줘.
5: 줘도 다진아니 보고 과제 맞으다
3: 죽어라 죽어라
5: 죽어 장사 되자 나 보러 정신승도 보고 와줘요
4: 정인 돈도 더 죽어도 죄사 토다 취시야 또 집시 생활 릴리 봐도 구구지 까면 주니 슈 구바 개여 말이
6: 대수다 전주 돈에 토부러 봐
3: 니에 다수 제가 냠수다 고유 랭니 신유
5: 가주 소중 소배 님데 강에 유나 땅마 앙탕 보셔 거지 슬럽스 마법슈
7: 이지 마법슈
4: 丁不介意的

0: 라니엘로 모두 사파치 니네 상한 약시 세제 제가 신고 싶다 링시 조동과 티진 화용 그래
1: 용아
0: 조시
1: 나도 간다
0: 아지 니네 파리
1: 레브디나

0: 야, 전해서.
1: 글린다, 글린다. 글린다, 글린다.
0: 수수야.
1: 야, 야, 라마, 라마 안 쫓다.
0: 야, 이다. 야, 글린다,
1: 글린다, 글린다.
0: 야, 글린다.
1: 야, 글린. 야, 쇼, 수수다. 로봇이가 쇼다.
0: 로봇이다. 전화 좀 끼쇼. 글린다, 글린다.
2: 린치.
0: 세브스, 세브트.
2: 경고도 과자. 감 죽죽스 대소.
0: 야, 그래도가.
1: 계체 뭐 송아. 글린다, 글린다.
0: 야, 그래도 씨.
1: 글린.
0: 글린다.
1: 용도에.
3: 감 죽죽스에. 아니, 저스 죽스 대베. 나와르죠. 지마. 네. 감 죽죠 되죠.
1: 뭐 저세 위베. 주노 마시시. 광호.
0: 어,
1: 네 스티스나. 종종은 신부대 사가치 있고.
0: 영아.
3: 나 클라스가 교수가 제배마도 나한테 비즈요 말다.
1: 오그라니나.
0: 오종라가 라 승부치 걸다. 라솔레는 좀해 봐. 팔 호든 그래. 아.
1: 장기세는 사지디 가바레. 게 용초초다 쪽초초 해야 여르베. 다 교비기네 치차버다. 좀쇼시. 장네 기주르다. 네 버디나르 여지. 장 표고서 네 표야 여 맞다. 신부장. 난 저희 능규 뉴딩 취재 각주의 속중기 고민과에 대지
0: 정호충아
4: 서주리 동다

0: 欧中了，俺是当妈得了个用途，经常给你这送木瓜。哦，哦，用啊用啊，陆天错。你我说欠债几个银的？陆天林奇，俺做宁德所里新旧刊，冷就女丁出借，各追操兄弟，空明昂你是怎个把钱不着？各休息。哈哈，陆天林奇，
1: 休息。
2: 놈들이 갈래고 이면 생기배.
3: 걸까 그 이면 하고 그게.

0: 우거르시다. 딜레 룩시트 형제라시.
1: 아, 용도에 기부제 되다.
0: 딜레랑 알아도 말한 캐시엔드미도.
1: 가리, 나 캐시엔드미도 사수 여지라. 야, 니 캐링호, 니 랑포, 소중 야구 체조 용도에. 마음봐, 표준기 생리심 좀 있는지 차업 체조. 나 강교하다.
0: 가리시게 하오래.
1: 아니, 막기하는 컨디스. 니 캐니 법은이 토르 주부인다.
0: 예자민경아, 랑게 예포 젠지셰브스기 랑게 정용아 저 자주 쓰기주노 랑게 로스케브제 원도 당으로도 자스타와 치윤교 말이
1: 예 로스케브 토야 민두 예나 창구시에와 랑기포 다른 안주 각주 속중나 매드무루의 콩이 제지르다 미수 경구 시자요지 사진 부글 롱고 정시 쓴지 겹두 교구지지 말라디브 시자도와
0: 랑게 예포 롱쇼랑는 나 주주베 아 당근 예포도도 너무 아무래도 그니 세비 물에
1: 아지 말이 말이 장기에 못겨다 놓지 니 강기하고 용도에 장기 부야오 딘제 송중 체사 야스기
0: 제비
2: 인다 인다 삼마 야오자 뉴시 니 강기여 인다 통마 가사 주비 왕라게 나 술렁주 뉴두 주고 각주 속중 기 쿵무상마 칼라다바 야스기 디리 칼라디 신소 파다 바스로 전도 시야주 도원다 상매디 칼라 기약제세 기약제 동로 재밌지도 마시아 PC 기약제 사야 뭐주나 선이 무주 다쇼 요거도 왜
3: 요거 요거
4: 콘소 링치 랑진다 메자 락쇼 침부디제 차야 마다 포세나 쇼유나 링치기 빠라라 쇼그르다 콩메나 안토 룩시 잠 사토야 요마 제 마레 야야 니 킨조 모두 체고
5: 아 저 저랑 부세리 계정이 너 저랑 냠더디 체리 계정이 뭐 땡기르샤 나 리네스 케메 리네 이걸 데미지라 지게 계속 제하지 보고 소용 지도 저랑 보고 능시 전화 제한된데 근데 소용 저래
0: 로스 사디 녀석 잡지 다 허리 니에 제비 너 부구님도 쉽지 미국 동양한테 도어리 섬기
2: 주변完了，기랑게 과루루나스 예발라콘 세리게 제시다 말이 콘주인 마타베 마스제시리
5: 아래 아디 야구도 야구도 야구도 세리게 제다고 이다 잠깐 여인다 이다
0: 야디 주변完了 이라디 예동쇼 오중라 돈이 흠하다 다 세신이 개발다
1: 어 주주레샤 세리심 주체하고 주주레샤 주주레는 나와다가 저거
0: 주변完了 니도 다하다가 줘야 심지어 남자를 치르베 유라둔이야 유거래 러싱도에 다가라하래 도모토다가 다가다가 주인 쓰래
5: 아하래
2: 딘디 겨우신다 샤소 로시기
0: 빨라라 겨우시다
2: 계신마리 세베
0: 세비 세비 다 겨우시교
2: 계신마리 코스 객세사 주와 객세소시 제마시야

0: 지.
1: 오지, 간나서.
0: 네 강바 쇼미도.
2: 쇼데 네 텐바 갈레도 와. 기게 좀아. 땅아랑스 개버자. 토가저디 우천기.
1: 빠라암라. 키나니 라게 니메워 기치우단자와 하장게 제부도. 뒤즈니 진한테웨 레기진이라. 나를 철도 학도자웨 파마니나주. 제리키나니게 고수로 정다나 세줄 토나나 소주 뇽토브나 뒤도도면 가로 고수로 딱제나다 뒤주 강도리로 키나니니 파마 약수디

0: 답자다야디 체리 심주기 남자나 여르베
1: 자도야 유고리 로충도에 다가라다 도모도다가 답자다가 중이스리
2: 아야야야야
1: 자디 여지다
2: 제제
1: 샤츠 나라 야르시다 아지 계지마리 세베 세미 세미 교수교 계지마리 사무 작세사 좋아
3: 됐다
1: 됐다 하시다 하되 되고 남아 나 지금 샤샤 저기 이 길이 이 가와겹지 숨 숨면다 민민도 빠르겹지 난 남주 최고사 남아 미리 찬스 겹지 니라 유고 치고스 켈 비 미 유스지라 남 고친샤 남아 나 도스 고아 나도 심주 저거 주주 저기 거지 니라 치제 개그 유주칼로 이 고지가 치죠 남아 너 대비치 나 큰지텔 나 담에 나 맞아 챙기
3: 야 그래서 또
1: 이제 다 챙기
4: 야
1: 저기나 나 좀 더 비싼 거 줘 피다 피다 매매매 경수 동시 기부 제도야 뭐
4: 주식 주식 다 내는 소리야
1: 저기나 말이 계란군에 미야 호시도 계란게 링치 소중히 호시 하나샤 이네 파마사디 오늘 인지야 다시
4: 니치
3: 다행이다
4: 니치
3: 또시 다행이다
4: 니치 아 됐다 됐다 같이 가 됐다 시
1: 여수교 여수교
4: 여수다 같이 가 죽어래
1: 한 인은 발라인도 계속 하고 주시오 긴이 조정도 주시오 주시 긴 주시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0: 이다 교사 하셔다. 라인이나 대마요 황아 가봐면 되지. 나 오늘 같이 뒤지 맵스 좀 와.
1: 걔나 레그네 튼데 나 걔 숨 무슨 와. 얘 걔나 알았다 배신 유유.
0: 你都别进不起 他都别去打鱼
1: 龙大切度 很这次起不来 巴拉 丁阿来了这牛逼 偷了得不起那么起
0: 其实 这张给俺牛逼 拉大堂不得理 把屋内搞住 娘撒心意
1: 你也不冲这下 巴拉 到底对这么说啊 只忙 你给他们都别牛着
0: 용아, 라이너, 나도 배 깨가지고 여봐이. 쉬쉬, 된다 하류.
1: 오늘 된다지, 니는 마시우다. 통마, 직제인디 직두인디 심주 속중 조두, 기랑게 탑시 갈다나제, 미 표도 중 못해서 뛰나봐.
0: 지루하게 잘라 링게 사업 갖고 있으시죠.
1: 지게 슈라게 냠레게 남바 페사스 되나서 너무 자주 배야들이.
2: 나한테 생명도 게나 로이.
3: 자 게나 로제 같이 게 봐.
2: 괴동신.
3: 괴동 셔도 위너. 마주 링사. 보기기 시야 유구리. 이네라 게나 로베 지르. 니 워시보다. 저와 치셔 뭐요.
2: 기린에서 기랑게 아 새로 나고 말이 네 기랑 오십니다 저 세미유라 기라자네 핑신 레미유
0: 레스 생하 휴제 제라촌 좀 송
3: 로망 고지 네 광다 컬렉션 승매 사과도 샤촌 승매
0: 기준 네 기랑러 도구 실로 좀 송
3: 어디 랑거 주주디 최수두게 랄로저비에게 기가님디 랑거 락달 고이스기 이내 급주들 라로 춘추 소다. 디다는 참부여 말 삼추. 다들아 침부 찾아. 디단 참부 어디.
0: 오늘 잤습니다. 네 디다비나 삼실시야.
3: 네라 제야이 팔린다.
0: 레스. 제니 오종나를 표시오.
3: 딜레 마르더이.
0: 기타이나.
3: 마리. 라 서동동 주체. 칼라 정군세 퇴감나니. 랑주나주 디랑 과약 초아르비야.
0: 님은에 셰노. 계속 계시시 말이. 님 나와다야디. 다들님 미크트스 님도 레하시아다 베스시아디. 리. 직제노. 무인의 순의 수비노. 오종라키라는 시 주부요 말이라. 리주의 중요 말이. 다들 주변 저 희나다 둘루요 말이. 이네 오종라코나 주 주야가 차샤디. 님은에 셰노. 진탄이 왜 마세? 你 点不起去啊！现在我可拿住空气啊！咋？我那包不起去。
3: 现在不，让个新贵呗，让个包不的钱多，多些他娘个气人！把烟拿了，吃下不赢了。老马哥吃下个钱多，来给赔不赔？现在老马哥旁边全部打。
0: 军军这边说，给个多不的。
3: 当年我说是，我包不的，还是嫌贵呢。 랑가 쿵이 로칭 말이 봐. 담은데 기스트야 주. 니에딘 데시야 상마 랑체드이. 이네랑가 당내만 지야 하리나.
0: 나게나 로용야 나레치도 메. 진창러 로용야기. 통매미유 기라이.
3: 진창다 나 좋아 가려래.
0: 기라 좋아 봐. 민망 보여마. 급디도 기랑게 공격치도. 초구다 폭섬 라야 차차지야 토불쓰기 제장아 로요니 팀원기랑게 주마사베 차샤다 폭섬 문유톱싱이 니디레시야 미유소 린상 죄마메바 라주시야디
3: 라 보기 나와 장시
0: 리 나 보기 나와 시
3: ཉེ་རེ་ ག་ལེ་ ཚོ་རི་ ཅིན་ ཅིག་ བྱེ་ ཇུང་ཅེ་ ཐོབ་ ཅིག་ ཡ་དི་ རང་ལ་ དེ་གི་ དེ་ མ་ མ་མ་ ཅིག་ ཇུང་ཡ་ ཅེ་ དོ་ མ་རེ་ ཨ་
0: ཅན་ཁི་ལ་ སུན་ད་ ང་ དེ་གི་ ཐོབ་ དུ་གེ་ མེ་གི་ ནེ་ ཁ་ཅིག་ ཅིག་ ག་ནི་ ཅེ་ ཡོ་ མ་རེ་ ཆ་ཡུ་ ཡུ་ མེ་ བེ་ ཅིག་ལ་ སོ་ ཅུ་ ཝ་ སོ་ ཅིག་ ཅེ་ དེ་ ཡ་རེ་ ཅན་ ཉེ་ ཁི་ལ་ ཅིག་ ཡ་ ཅུ་ ཁི་ལ་ ཐོབ་ དུ་གེ་ དེ་ ཁི་ལ་ གེ་ སེ་ཤུ་ ཅིག་ རེ་ ཁི་ལ་ ཨེ་ཅིག་ ལ་ མི་ཅི་ད་ ལག་ཅིག་ ད་ ཁེ་ མེ་ བ་
3: 이네 락지디 라가 침을 찾아도 쇠없다
0: 기란 예수나 니히나 쇠죠 파마시시루야 중화미리 쇠산치디
3: 마탄더 지디메
4: 켄즈 레데 잘구이시디 소주지 뭐하다 대화 제비디 니에데나 노요 마리 지투안 레데토 담테라 시에와야 요 마리라 유마이 쥬타 제치리
1: 이네 네 수르무 연락 끊지 쉬비 콜로네 두즈민도 콩기 기초 세친 대조 단에 참부도 루유도 둘레 대비 이네 나미다 저와치케 맵체 디간러 뭐랑 봄어져 봐
0: 원은 아직 해비 없으베 지저 라뉴엔 씨 봄어 그 대신에 당도 라게 신고야 디 표중 믿는 지너 식신다다 적마리 라게 신수에
1: 적마시라 이네 내 시신승에대 융자원에 매봐
0: 디레이너 융룸 시호리 뭐랑 시그다 개유 가리유메 하코피 강에 가도 다 호리 마싱을 하소 미다 저와치 케브스 요마시 이네 착사 남다 시호르다 착사 남다 시제 심구티르 주호르바 팀원이 람라 저와치 뒤에 착사 남다 시에비
1: 라 아, 씨 빨아. 나 당대 냠래 친게 체유요 마도 가로 체유메다.
0: 어. 다들 가로 오고 시에서 녀랑 체 후지 아주. 따라 아예 삼다 재미도고에.
1: 아, 씨 빨아. 다양 기나게 된 죽을 숨기.
0: 맞아요, 씨. 자에 로터 발에서 가로 뒤에 뒤리도 뒤구리. 봐. 배트 세리 심주 세대나 육구마리. 제마세. 미미 세나라
1: 되다 니 주부리 당부디 자샤주 니부디 아시세요 우리

0: 랑가 샤오엘은 성진 세제 틱세 갸슈드 주부터 줘. 뉴세 까메르 저왕 앞부터스. 쇼진 토야 니슈 니에피 줘.
1: 살레 지교 꾸지 제사.
2: 용아.
3: 틱세 자에 지지 제사.
0: 용아. 샤오엘. 틱세 자사스너. 람사 주된 주고 가쇼.
3: 레스. 틱세 자사스.
0: 용아.
3: 내리면 몰라. 렁주 틱세 갸슈드 주부터 자사.
0: 주된 주고 가야 모두 나다시. 주고 니베 저거 주된 주고 당고도 가야 한다. 뭐 넘치라.
3: 하고스. 주거니베지고수딘출고당고드카고 이섭치 이섭치 디외춘지카앙니비인 디외춘지카앙니비인 주거니베지고수딘출고앙카고카드지 주거니베지고수딘출고앙카고카드지

0: 어구, 다 린치 용도 가 말이.
1: 더 고다.
0: 오늘 주 년이 너, 당구 내님도 유구리.
1: 부구디, 년식 유지샤. 용아, 랑가시에 말해 김태도, 나구 말이, 저도. 랑게 줄이를 지켰지 마님도 좋을다
0: 제가 공부하시 앞에 비추가 자비
1: 랑아 롱랑 그집에
0: 기나이너 로지트 대충을
1: 오늘 중매배
0: 중매
1: 부 랑래가 죽어 제비너 죽어 경을 그렇다
0: 결안해라 나 윤조식이 니니의 셀 충두 나 수북하지 있네 기랑게 니도 윤대 유매 디니 기랑도 이럴 공쇼 이다 슈나시 이다
1: 니의 충두랑 슈 유매라 당대 슈마시 부 랑아님도 제약 제도 年能住，就是就蹲三平了。摸着就是中年三级相比。我让其他成绩，让俺们都有了些生根。让我们庄这边呢，年让咱们这边那么穷。年说完了，天色起码。Mira, supui bas chagdun. Rangge, boye yik toa ni. Nga lindian chag po yis lak ro. Po, suzun suwa chag chi a. Nga chuyin.

0: 영아.
1: 내리비고라. 주딩 추고 싶으시야 내주게 하도게.
0: 내가 다시야 드샤. 주딩 추고도 마 자게자. 지디치야 슈킨티제. 빌게야 슈처친샤. 등거 조자랑라게 뒤돌 하고 배마도. 계속 모두 흘규 재비너. 주딩 추고 연견샤 니고 열숨기.
2: 자외 장기 체제샤도아.
3: 칼라지 당제 뎀지 슈리.
0: 디제 균쇼네. 뎀지 슈도 입에. 다들 계속 거기 지기로 와. 뷰.
2: 예스.
1: 내리미우라.
0: 라가 그랬지 봐. 거기 저놈 길에 묘가로. 라가 배수에 배저거도 저원 요구 다지 그래. 라가 제문 두고. 니엘가 죽어 지야 돼도 라가 다 세브 제문 두고. 진짜 제비너 출유야 니 그여리. 친구 입에. 라가 돈 냄새는 영어 두고. 파기제 형 같이.
1: 됐어.

0: ngoi le ro ge kiran phemi ko do ma nye biyo ma ri si nye sam ba ta as sina ko yu ri sam chu ta chi du ngone ri sha
1: shoi tari gi ne du di te lo ke si ra ge ta chu ya ko che me bi na nga da ma se mi sang me rang chu da lo to ku chi ri nye ra nyum ri tu de te ba da ya di ra sung ge chu yi ha hui be
0: nga to ku chi ni de kon zu ma ri ke ra ri
1: ge bre ge ju chi da no nye ji lo 네, 이제 샤스이르베.
0: 대지비우라. 처음에 다리 제지 샤샤스이어시. 이내 기랑게 급제 교주기 이길 때 이제 아마 타바마다야 가리이너.
1: 고요동승에디 닝둘러가 고르교지야 그네 개체지리. 샤웨. 라레어디 진로조자. 제마신이 하고 그리. 랑 지루치다 상어. 미상에 조디 그주사. 랑 뉴슈. 치르 치르 그리. 제자 단도 그거 유도디. 랑가 담고찬 그 그리.
0: 대지비우라. 나 레이데 가신 유엘아 레이데 나 참시라도 섬기 나 기랑게 집에 꿰도 비 약슈데 체으리
1: 니에 자주 대배마도 무진 예스이 말이 오야 드리기시야 다가삼치기

0: 장산 되다 자민생이 군도실 하신다고 와 땡의 농민 과유스도 재나도 시그리 다단다 인샥샤지도 와
1: 땡의 장기에 군도신의 야외여스도 와 네 뱃다 키니 편수 진지지와를 삼주 가래 니자 기라니 긴드 충부르 배
0: 아 지금 하지 든데도 마지 자민 삼로 단단다 레가지나 락다지야 누바 야구도 이내에 대나 락제 두고 상부시 장주부 차야라 내가 네 동안 당구제 양은 강과 정세 아
1: 아, 용아 뒤쪽 세진 님 잠이 세워
0: 용아, 우주 사다 주자 장가야 구질러봐
1: 용아, 용아, 불시해도 돈도 님은 국지권이 요래 민지도 치샤 야구도 호수님 치세도 와
0: 잠이 등원진수 심주 재배 제부디기 장상 댄스치다
2: 어, 면다유라 지접시라 가사 가서 옹위를 아베지라 나수니 세메 발레가 파마시 상물레가 후스 쳔부두 이네 좀세스케 토마주 디리히라 덴티슈니 나조 심슈 그대유메 켐다 쳔지 심슈 가네 나조 종후도스나로 쉬아이
0: 결한조 교적 한러 레쇼 켄님도 심슈 적중 신달 되다 레쇼 쳔부 가츠님도 결한조 각주 시도 오면도 와 디스비 지동 그 남자기 강부팅 요 마스베
2: 나조 강에 가리유메 자게 신세리 고다 자제 마 심슈 쳔바 레랍티
0: 쳔마지 심주 소중 상마강의 요시 이내 미조 중재 등야도와 중다공의 차상나 능균뉴드 주고 소약제도 소변의 지제 인생에 바깔에 기고 요시 그들도 그에 접송 아 결혼조 흉내 가나라데
2: 디디에 시는 운에 대차다 쉽리
1: 아지 나 제스 제스 나 시에오 마지 지川 아주 대신 대 용지 자민의 강의 세가 요 마르베
0: 시 장상 강의 맨나 대 가자 용우래
2: 시 강의 맨나 아 세가 요 마리 이내 산다 중후 등면도 무마자 등아 주비
0: 예자민 남주도 흔재재 아
2: 아 남주 다기 무마재다 레아디 제조문도
3: 소라예라마나는 아이칭메
0: 小진 되다 장산 다당다 가리스로시도 밀시 나구야지 다신기도 와
2: 여자여라 팀을 그제 쏘봐 나 심주가 당원에 카제시 규칙한 레아치비나 장매 나 쇼디다 로교시오스기 이내단다 로교다 쇼디신 예수도 아
0: 장산 산되다 나 저 단다부도 로고제비 你看上去，
1: 哎，吉川，人马现在用不多个，
0: 用啊用啊。
1: 昨天个年端的，俺最太不去洗个嘞。
2: 今天让俺太不去小雨。
1: 敌人卡子些吧？
2: 怎么才卡的呢？
1: 周树光矿作发展市公司的传媒几个要人，天最中位的，传媒个就这的天卡这话要人，开始发展市企业俺最矿在了开连不赢呢，哎你天做忙子这求人，人马人，敌人退出咱们松。都是些，这一年连月不接我。
2: 这一年连月大多不接。你这是哪？体力总这团队不多，你看那你都过去用多哎。
3: 对对对，用着有了。你老妈娘在这边瞧着去要接，听到你了，随时帮瞧。
1: 啊，你这接呢？
0: 长山茶草要接，团大群聚顶这接了，国华街带龙华要接。
1: 这是，他谢我嘛接，三个团接接。啊，都是些，天子，俺你们都就这过的，用多哎。
3: 我是兄弟看到过个天。
1: 走，兄弟看住，兄弟看住。
3: Thank you.

0: 근데도 쓰진 게 겨우 등 유민신 쪽에
1: 깔래 드려요지
0: 다 그렇다
2: 인시진 대쇼 예란 통지 랭유
1: 야추
2: 도스 내장 화주님 봐 니게요
1: 나르지 고친 지 봐
2: 그렇지소 호흡도 니 없자
1: 쇼브케 링이
2: 호야 전대시대다 니란 로브체니 뉴티 말할 심주 싫어 젠 삼마쉐 옛날에 아디 고손드네 니 심주 자고 조사 니 디파 개발 20세차 민아 유베 디웨 닝드로기 추체기 뉴티 말아 숨을 들어와 체비 디나라 엠숨지 레와다 탄도 우르스 비비이 아체 탄도 프랑시 이피 아체 동치요시
1: 디 상경아 민스지 메브지
2: 상경아 콰루 쭈치도와 마시네 녀라 안가 녀스 인더비 녀스 상소나 잔체아 주지유
1: 이네 수줌이 연락에 상콰샤 당에 수동배 님 중이 될 순기 나서 교정 못 되고 놈에
2: 다음은 녀모 인구 인체 스니 용처
1: 야초 등응에 과로 좀 제자 정마사
2: 샤삼남다 입하고이
1: 혹시 산세비 직동기 대자국순이 자 각주속순이 오바 그 수요이
2: 단대 튀라 너니 라고 싶다 마쉬베
1: 로든 스시 드스틀리
3: 저기 기나니 차도 내고 유명해 시험하죠 저기 쉬라 니 저기 카테에 조치했어 토르 샤마나
1: 계속마지 쇼지 조조랑가라 내 자민을 진도 고지에 나 兄弟 시슬비 람사하고 사샤
4: 윤자月亮 해체비노 나딘 데려라 보시고 말이 야메 드시 니 다들아 콘라 세브 쇼가시고 셴마도 양갸제 대화 해봐
1: 나이님도 용이
4: 프랑스 다 준비지 아 고소유기리
1: 지지지 나라도 야주죠 조수 관계 다리 준비제비 먹답 자자 고지다 지금지 조명이 중재디 계속 겹적한다 조화식 정부에 왔다
4: 용아
1: 조
5: Durant des années, la Chine a été un important partenaire.
6: L'homme a dit, "Chung Kong a tué Niamh Leroy de Kéchin Pichiri. Chézang Yangya, Chung Kong a Niamh Leroy de Kéchin Pichiri. Hansam Chung Yang Chido, Nanzu Kong a Kéchin Pichiri, Kenanzo, Chien Wun Tung, Nien Chia Kwa Tung Chiri.
4: Gushio Flank, Nien Tari Nga Su Deyo Yang Miki Zo, Nirup Chia Chukwo Me. Masi Nga Nazo, Loma Niamh Leroy de Kéchin Pichiri. Nien Nien Kenanzo, Dik Buda, Chargui Lak Zeng Wesu, Neng Shu De Nyu Me.
5: 俺做梦西侧大面子刚才这边呢对南面龙起的几不离

사투의 망초기 서동 초등 사샤나마타 둘이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버 수치 요구용 나오고 사투의 서동 초등으로 지송키 능민 대탄了 송겹치

0: 다 병화 좀 만나다. 근데 신나 싶지도.
1: 하죠. 집이 뒤에 니 많이 이제 가죠. 여진이 가죠.
2: 기부제 다 얻어요.
0: 기다 뒤에 쇼 좋아라. 가사 시라 주고 주기. 답자 좀 회는 같아 봐. 디린야 병화 저제 답자 좀 회는 위에. 기다러. 유제베 인교리 삼삼하죠. 다 뒤에 뒤에 좀 만나다.

0: 겐라 겐라 그 뒤에 봐 나 송지에 만나면 돼 규린 리고 쇼 봐
1: 하 개직 말이 단들 로체 부 있네 두수 있다
0: 공부 좀 넘어서 와 겐라 쇼다 내가 꼭 페이스 봐
1: 어 봐 먹어 대샤 닝대라 미도 엄지 카페 뉴스도스기 다리 아디 긴주 세비 직동 그 남자 심주 서비 그제 쇼임에 규응지가 여비 이다 대제시에
0: 도 됐어
1: 됐어
0: 겐라 겐라 녀상 쇼교 ngazuk ka chu chok chung ka ta da ta me tu sam la li yu pe ji lop chi ngang chu la ngazuk char gu che be sab ta ka sim chi li chu yong ba ge ti du ta da yu rong gi tun sam ni be we gu chi sim ba
1: ji zhua du sta du zha er ding su yu zha yi ne ra ge xian xi se bi ji dong da wei bi ji dong zhe ma li wan ta guo ne shu le sa ri qi ge le mi zu nga sne le zhi ni sa xia
0: le ji 예자민게 레워크네 게스트리시아 부터텐스우도게 미싱이디 꼭페고하지라 차로에 고하지 겐라 당당에 포베나 차바마디 직조요시 나소스소소 심슈데라 가부유 카인스나 미망부지게 닝들로간디 장다 십수치알 이지칭마시 카드위네 삼도도 고양등지 이내에 타제제 뒤쪽으로 있을럼 뒤도 녀라 소소심슈 마차고 걸어봐 제마제라
1: 이내 예자미 로주잖아 밤님 먹고 싶어서 겨와다 길에다 부서 심슈 샤사샤
0: 밤님 쇼부디 자미 주고게 뭐 집어 마시 다디나라 기지게 나다 견용게 내단게 주기만 부여시
1: 녀라라 잡조시 오쇼
0: 터치나
1: 머시 로셰리 녀피 주다약 주고 삼아 위피 직동 자리 이내 세비 직동 녀균 제매 니세 공부나 형아 초촌이 남부주 세비 직동 남자디 위국 대주나 슈베 랑게네 퇴베 주시부터 쏜사 통신다 로교시 올수기 제자 마니엘 긴수 주시 교황 십세시가 하다 아주 선이라 부 손도 슈시
0: 아시 我那也不行。
1: 记住啊，可是我让你徒弟的姐呢，让他的这个马尔西拉西多。其实两个哥弟直接去过马西西，毕竟是幸运呢。而你，
0: 见了，直接查过查的，也不生意。谈到中间多斯特队。자가 집에 맞지 장소 쇼비네 교범에
1: 야호도 지수한 장우네 교무중아

0: 左上角了，常在这洗的。
1: 소신에 좀제도 왔어요. 니 남사담사디 윤절시기.
2: 이 말에 맞춘 니야라 담사디 윤절여라다 지게 줄라 주마르베.
1: 대다디 장에 공소 주다.
2: 니야라. 어, 디 담사르 뭐. 니 니사 주비는 사브라 아유
1: 말이. 로디게나 장에 심주카라 동해 장장으로 봐. 다리 장에 주시.
2: 제모 담사 매 봐.
1: 다리 담사 봐. 그래. 이다. 장에 주시.
2: 레스. 喂，院长有了，俺去那了，当下需要你。俺做群众人气的，就这套子。新区还得找错单子做，确实很轻松。院长有了，哈哥，院长有了，出现了。我是看来看不到，这种还是千万不要去的不。院长有了，出现了。亚秀。
3: 소나자미 레그지베
1: 무시 지샤르도 야 아니다 야 니라 세워삼데유 되다
3: 연라유라게 견주 닝두버규 고승 규제데 리그룹 총샤스기 제자 생아다 제가 용비
1: 군도 당부티 보도스 페이지 자제메 대표 그룹 자 참수 그림에 하고도 갑시 이내던도 소제기 리그베 공기제 담세기 수트시 알로서 봐만 구요시
3: 나보라 총도 침비
1: 当然了解这些，
3: 那么就我们说，不能俺从头学习啊，用在家里面，上个星期吧。俺做苦课不起来，你也是啊。CB这个东西那么难的，俺弄了十几年是啊。开始这位呢，外国去的，俺做是完全不懂啊。开始十几年没对嘛些呢，外国那学校去苦课也要嘛是不？前三天，伊那各自的嘛是，各自提出去是啊。
1: 可就是你嘞，大王，你这了先得没心思啊！哎，俺自己个比，当当俺做三百块个小狗学习，找不着个穷下，找个东西学习，小狗学习不就等等生病？一年名儿，
3: 俺做人丢不丢就是免杂，上个的CB这段咱们这个几小狗学习那体面的不要嘛的，
1: 是吧？
3: 大哥这下面，哎。
1: 俺做来菜，过大学姐，这个真多么说。有些前辈，他的上面根本的填不起。
3: 啊，这让你这么了不得。我那前呢，三百块钱够吃的，几钱够吃些的，这个也无穷的，长么也无用的，这个也无么穷的，长么用嘛些。下面，俺当的中介特别的，就不像俺那开车的没了，老板都是俺的，让俺给草根白村那开车的没。
4: 罗曼古蒂耶纳了，脸上一记两个气的。托钱呐？托钱呐？
3: 继续了，这肯定没亏的。丁家国兄出席的，萝卜都国兄你咋算还的呢？嗯，咱们蛮对的，蛮对的，因为人蛮对的。当得因为个啊，丁家国兄讲不的，丁家国兄你自己算还的是的，俺咱们这些是给亏的。俺做请俺做中学生，但对了。 丁家国兄，你咋搞这样也给？真是忙不起，是不是？上面同事啊，平时也不听不是。现在心就切不住，俺就丁家国兄，你咋个出息的？当过其他姐不是？去年这个，这个出都要钱不是？低保如果就你忙不起，俺提前从头到了感谢情面。提前俺那边个团大的，俺中午那些病呢？ 계속

0: 예, 고다 고다. 유디 개침들이.
1: 저 광호, 나 십제 규림 무르고 와리. 나 이 친구도 야나 오중나 투이 친구도.
0: 망군이 산로 디금도. 저디 머치를 다자. 따라 광고 주제로 규리.
1: 略接 巧遇。
0: 야,拿住的。 이제 要求起了。 重点了,让苏哥有你这样子,好回吧。
1: yes,别人啊,有点什么。 俺自己别去过,连个连住起。

리가르니 워자르치위 강종인디 리위무규 사동알라 전진모모 리인투기 디가르니 지도点别 사동인디 당가라그위 남방주지 계산매도 서두디 디가르니 듀럽사비 윤종 서바이 윤종 서비 여기 미리카기 미모남 듄디타 야즈인비에 듀럽기 녀가 잡여라 중화 미리 지든초비 두시 체린포 동주 주닝조 제신 미리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당에 대용기 미리 튼지 야튼기 비상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정 사비 벽이 퇴응을 타 참비 뒤세 내비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퇴성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뒤세 내비토리 사도 변조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정 사비 지도 点别 여기 주진 띵여티에 겐강기 멍치 띵부주바타 사두 겐강풀로 초두 성종의 숭능 겜미 예급이 겐강시에비에 토가 서둔 제주로 숭능 겜유 변종 사비에 탄삼도띵타 허승 사띵기 지지 르양 쯔여티에 조용리 탄삼띵링타 탄삼사띵 탄삼타게지기 누구체지를 담비 예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윈규 조드 후다 제유 베베 듀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슈 여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듀르 사비 방기 베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베 시린 지도제 点别 지조 링루기 변종 사바 등지 베드 후다 제규이

0: 봐봐.
1: 어. 로이어배.
0: 오기니. 대도.
2: 다정 로이어배.
0: 어.
2: 다이니 야호쇼. 라유자. 미도조. 묘조소가 요니마시.
1: 고조 요네. 나 시문도.
0: 말해. 야네서 갈라래.
2: 다저. 다등어 돈 다 자세 통무스.
0: 어, 통수. 어, 나 총수나 해 주주 통수. 두고 싫어도 와. 봐봐. 수나라 남을래버려.
1: 총수 주진 등 거지.
0: 저와 상보로 봐.
2: 이래 들이 된 보수 니 수임에 신경이 왜야?
0: 수래.
2: 장인이.
0: 세 차이네.
3: 이 뒤에 지는 매 버래. 아.

0: 키랑고 양페베
1: 오라 마치 오요피
0: 제나 딱제 제부디 커투 쇼인다
1: 레스수다
0: 키랑게 남랑 가게 세 상마 야브라민도
1: 아레 어 니에 차이 주비 메세비 토도 차르마 주야 카리나
0: 키랑 로테니 너미다 까메나 양슈추나 사고지 차 팅직 주고기 용어도 과
1: 사오지 팅무지라
0: 쟤나
1: 조선 십지 중마르벨라
0: 네슈아 개시그리 차 주야게 팅자 마르마다나 키랑은 용시 지르지 주우지

0: 다리 초크 되라. 라는 삼자 가류.
1: 삼자 개미. 삼자 유피니. 편도 마시지 마.
0: 허지. 장시에 다니는 삼자 유 세버도.
1: 샘나 계시는. 나 삼자 유.
0: 자구시에는 녀랑데 무투냐 뒤도. 마세. 통매 초구 미디 나라. 자요 마시. 내주도 수치하며 녀심소. 이내 미칭아 자르 미제시기. 자라. 주구대게 좀제도야 못도라. 신조 양스레. 공부 양스 쉬고이스기. 아. 나이 체크하고도. 저와 장게 나래 삼시시로.
1: 이니 윤자라. 기다시다. 나 자고 칸을 용제 로망 붙이므시. 리후데 지도시라 휴. 기다게 공부시다. 나 제 후메베 레미 지제 냐나서 라지시라 메니다. 제 만나니 지바.
0: 배지디 저 용마지. 가니 초구 미도데 쇼제나 차브지. 마세탄다 레네 미능물에 미띵기 제 차브지. 제자 지구메나 구지 지도야 메바.

0: 남자 진짜 새 가리나.
1: 봐라. 다른 아주 수상게 녀치야 좀지. 녀 죄바 제나. 마오 로니나. 동장 정기기 길래 먹고지. 상한 틀려라 죽교 제목 연습이. 안은 지마가 진짜 대회 축제야지.
2: 도스터디. 장가 곰더 지미 최시 링 잡자.
1: 너리. 장고 쉐비는 네 사실 칸이 있다가 집이 간교 녀가 산죠.
2: 용아. 쟤네랑도 꾸지지.
1: 빨라게 잡겨나 못하지. 야. 어, 네 가와시 림발라. 길라, 칸나소.
0: 녀랑 가와스 깊지. 참부 유미 심마소. 一年之前的抓鱼账，你特别要个什么科目做？
3: 紫烟还是不得？
0: 啊，听这事的，听这紫烟呐，落来出，我落不脱掉了，我也要他死的。
3: 你
0: 最听的，听我啊，劝你先入门。我托不到死结出，这也离开脱了。你
3: 最近还有干嘛了吧？离开天了。看不上，你念路口多丢些。
2: 哦，这是。
3: 阿弟看了东江车轨上两车雪，
4: 阿来。
3: 俺这里是这的。
4: 哦，这。阿姐，小雨，让俺家人吧。
3: 啊，俺弟弟哦，俺离婚也超过些久，连米都有咱，全都下个羊皮。让爹，啊，你老早日，我们这里给啥吃啥肉包羊皮？
4: 阿来，哦。
5: 接了你爸那解决呢，
6: 巧克力这边你是怎么学啊？都在那个里身边。
5: 哦哦，接那个中英的，啥东西？哦哦，给我啊。什么心不啦？什么心不多呀？俺们那个三岁差没着。
6: 但是钱多。
5: 要你三孩子岁呢？
6: 和自己，爸爸亲自在了，感谢你，叫我老婆就去。
5: 娘啊，我是爸啦，俺做不了这把庄忙的呗。多谢在场的桌子。明天他们就你出去。有嘛这，唱不起了这，多谢在场的桌，杨东啊。娘
6: 啊。
5: 哦呀，拉拉住个的。嗯嗯。
6: 爸爸老是注意。嘿嘿。嗯，
3: 拉拉。给我看那三个小子。
5: 哦。哦呀，这次。
3: 年年了，
5: 老不起啊！
3: 家里汤是卤红豆哎，
5: 妈对去。
3: 娘啊，让俺去吃一个木菜光头汤是的。嗯，汤呀，再提醒不起。呀，这不卤起还是啥？
5: 再提醒不醉下，就这些不了。
3: 呀，
6: 俺哥，
3: 你让菜都是卤。
5: 你也菜卤啊？
3: 好呀，
6: 要说起。娘啊。

0: 제자 네 허사 네 레사 제자 네 허셴도 요라스나 나오 좀주 결국 작 남자디 자 레니 칸조베 제기 남자 안 담고도 차를 쓰지
1: 하이타오 나 팔로시에 삼미 호스타 주소 마세 나탄도 장허기 삼자 연구르버
0: 제대인데 장허게 덴데랑 게 교치리 예식 위지 단랍 심트 백업라 소소 폭삼 열라 자샤기 미크미치 요시 제장 예저 와라 장거 그거 좀 지시제 소소 자샤 되는 섬이
1: 발라도스쿠시
2: 영야
3: 로윤구이도
1: 그치 샤티리 야우도
2: 발라로피베
1: 야우시우스
2: 라라진나
3: 둘이 세 쉬부수이자 믹세 니무 카제 턴도 군주 아사에 카시이자
1: 니 라우트이다 니 시에우 장부세는 둘이 니무 게마시 카레스는 둘이 니 라르 턴다 시에우 삼주
3: 급기규라 니에 둘이 라르 턴다 시에우
1: 어찌 전 용아 잔니 씨다.
3: 매매 잔니 씨. 여여 나 전화로 수익 한 세제.
2: 아무라기.
3: 아무라게 니얼 씨 오래 마세.
2: 지.
3: 수.
1: 장우 씨는 던다지 니 잘을 산대 피. 나 다와 니 고네 레그쇼스. 니 잘 레그제대 유. 디리 하이터 게가 세제. 나 님도 레니카 수 있으히.
3: 레니카.
1: 어.
3: 레니카한테 뭐 가제.
1: 하이타우 사카 들려로 추규 세제 나 우리 좀 추 규규다 얘기 남자시라샤 남자 맞으신 얘기 니 주실로 치샤
3: 알레
1: 아 야죠
2: 괜능 마리
1: 니세 어디히 자세다 가시님 봐
3: 어 더 근데 세요레 예 잔라 레르세로 제비
1: 나 레르세로 제비 나 레규 제비 신지고
3: 예. 가상에 장크드베 나네 레르체웨 루큐도르드 통추. 제상에 강교 장르 톱시스탄 고삼추.
1: 첸장시다. 레르크제세바.
3: 어, 녀세베 레르디 장르시에비나. 아니, 중심 도주 강기 레세제.
1: 샤케 신데 나 참부도에
3: 어 참부민도 쓰라 요마시 제행이라 쇼 다든가 주 총주 대주 관계 레제 레르데 문진 세브 요마시 레르디야 야호치르다 미망부지 대주 관 주고 삼네 주 토 요마시
1: 녀석제 야스쇼 나 주메 나 하이터다 레니카 주규 타제사스
3: 어 녀 레니카 주야러 뭐 회체메 나 심제도
1: 심제 갈도 나 집으로 깨는메
2: 哦，
1: 是这样，你让他给我们钱不有？让哪里拉不扎起，拉不着哪里红钱，拉不拢是啥穷要些，是吧？做的，既做的，肉尽操不着，从今呢，你个是啥要些？从这里特别隐私没得过。马西，让叔叔来个白水钱，可里个里也给住我些，一年俺对的，俺拉不着的哪件事？你，你礼物的账给马西没得马西，礼物的恰恰没被那个事实，俺怕罗姐不顾的，让叔叔白水钱。
3: 到我能俺赔水钱我买什么？俺俺这铺上我有钱给托他要买什么？妈的，你听这事没？你你让给铺上当不起的托天钱我的事。
2: 啥给你用买些什么的？
3: 妈的，你让听这些干嘛？
2: 看你妈些呢，谁不拿听这生活些？
3: 你谁呢？
2: 爸啦，既然给听这功课些。

0: 이네 중무 표준 기바지나 니가 체열다
1: 지셔랑 할 수가 없지 다원은 하이타다 량지연
0: 말 하이타오게 량지연러 영이 삼카르 다이메 니시마소 이네 된다지 니에 캐리죠 시미상마 말 가벼워지
1: 원은 도도군이 랭이 가져야 개표식이베
0: 대탑시 가려야네 랑게 닌다르시 하이타오 주통마리 하이타오게 증중다치 랑게 갑디 총마리 Truly told Marty. Ranga Samu Yundo Stanchi. Liang Zi Yen, Tungushi. Ranga Chena.
2: Some made this to the Sama Samjakar you.
0: Chichik Dondi. Nije Tocha Marbe.
3: Utilinge. Nije Chitong Jazi di. Matutasu Marta. Di Kuyo Sungu Sembe. 춘이샴제 미수상보 도큐폭제를 제보체배지 땡기체배 무지가 가장시 녀대는 용수로 돌리자
2: 로마 샹삼자 가류
4: 녀체는 샤루샤와 교제도 종이우지게 장구 쿠유송격이 계지릉시 양스송구하지 마주가래겜니 장구 주지리흡에니 정주비제 야르칭호시 디공주 갸갸시호시 접시다 지조 근지대네 죽이니 무슨 것이 아자자 십제 체부 근제 체부에 우지리게게 타지어라
0: 우리리라 무지 가세 당고 메텔로 나지 주도 야고스 난고기 제 교수를 담보 켈레 신다다 정마 신지자 마세 개요레 개자 도지어지 마세 장부 초뒤 최경 근동 카 주브네소 니고기 고유 최경 텔라 뉴스 신부 되지 팬저 신부 되어야 돼 미망보 봉도 다야지
2: 你可这些年你家满足空的不要的多着脚差没的生意可这些年点不起来有人那个人满足成路系统了要请要人这么一个来个青年那不是这边呢现在地矿了点不起来沉睡了你不痛不要人这次俺最这次拉去这边呢地矿了干了一个不长吗干起了速强吧喂
5: 多少卡对了看看你也送把用钱都送给我们了阿姐这让我这个送把你的我大爷卡多 七七多，我这用用嘛的。一年年前呢，我这单也那么多，我最米那了，变交给基地币怎么些？用这个基地币过来。七七多，刚刚刚进用这用嘛是？老马，长哥，南山创业苦有松就就去，只有主任年前，康桥前去打土地。 제규 소리 나고 계시오.
3: 됐어. 아니, 추주봐.

0: 你切给电费最惨的吧？他妈打打几个真骨人，雷公急了，压不定，小心不要被干给。咋吞狗那用过吗？谁？起码等我做账不就有滚动看给，念着别没皮儿的。让看下去，米尔贵不打牛马的。不去，这这这，住着了，住了，长河长河，长河，这个真谢哟，住着了，叫我活大学。来，住着了，长河洗个大水，看着有那颗都鲜热起来。
1: 기랑게 돌시야만나 계속
2: 마시 내가 둔다를 갑자기 주셔야 윤대주
1: 아 헤 레스

0: 야, 야, 야. 자디 도다. 농자 조리.
1: 그런 게 손에 조리 리라게 지구 소리 탐보 제마 제마 시안 그룹에.
0: 아, 지. 다다디 또 시안의 용도 아. 미라이나. 잠잠 장 장주미도 지구드네 레버차글란 도다 샤샤.
2: 다들 각자 되어라. 동도 탁주 치우스. 셰위노. 조리 리라를 파샤 니 부샤브지. 랑게 갑상 세가 시니. 光다 슈슈. 셈쇼. 넘주 야스 때문부터.
1: 내가 삼르시던 게
0: 하지 교수 삼르 하다 아이고 다들 중도 가나 미메 백금 다 뛰지 야 교수

0: 朱琳娜, 你看看谁能有?
1: 有, 朱长哥, 那么他苏继续?
0: 那可不安着你?
1: 有可不安着你, 他都快去了?
0: Yes, yes. 长河, 朱琳娜给咱那么啥?
2: 你看看给云谁写吧,看看下?
0: 朱琳娜, 看看看看下?
3: 不然如了看不上你东家从一岁兄出去见给人家绝对做不到随心那个陪伴可收益张长老这就说这里面用给给人陪伴可收益嗯小黄罗先某都许人家让这个忙起来起多啊那是那个下擦下陪他陪他嗯
4: 这就算是他们的中央工作给开了起来今年农村小兵呢咱们就那么接不接接不开接我呢接将起不大团长黄了团长黄了今天就坐着今天前去给大都市都给人家立刻一位都得查克光顾这么做那就坐着给今天的给你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别的 yongbi. Teng tangpo de, ge zhang wang la ge ga jie, ge lang tu hua dang mu jiong. Teng ni bu de zhu zhang si tu la ge ga nang qu. Ge liang zhu zhen xue la ge ga ne ge. Bu zi, ge na zhu su zha, xin zi qie jue ge, da tu dang jie, ni mu ma gu qian bu da.
5: Wei wei, de li bu zhang tong la de, da huo le pie bu zhi, ran ge qie bie guo de ma.
4: Bu zhang tong la shui. Bu zhang tong la kam sa.
6: Lu dun, gong zuo qie bu jie ga li mie, ran ge ji xie ne yu gu de bei.
4: Han yi zi ne ge na zhu su zhe, qiu ni de.
7: Bu zhang tong la, ye se bu jie xie wo. Lo de ge na la.
8: 东江中期间，政府就用一五千年，谈到区别在一五十六千元，一年年价，民宿政府出租就用广东款的，说的政府春节结束后，政府拿项目拖下，现在工作也先打下。
9: 我内地队员呗，小黄，让给他们上线的当面比过去一遍。查查了，我你去了了，我来学习日语，我最留意说你，去年看球项，特别啊你，球队就用广东款的陆队最，队到了哈国的钢管男士。
8: 接着，我最中意下面的参照设备。陆队，让给在右手的，我接下最等级，去当扎去。哦，呀，我晓得。
9: 小黄，让给你接的都最卡的鱼。张超了，你接卡扎的，全就买到了。
4: 我想俺做中央去了，接着一定不接。一年俺做中专上嘛，工资也少，路不多叫了，我就直接从东营送过去。俺做我对俺有嘛事，我有把下下呢。嗯，穷苦吃不得这些，俺就开始工资少些。
10: 陆队，让给钱呢，常常还那个送把工资都给。
4: 不长通了，你爹呢，常常还那送把工资没多。去东站去，每次居民问那些呢，行商个别常过去的。 一年年都对白送那段了，钱不借我那些皮呢，我都忙不去的嘛是。秘书长不对，没被俺做下班，咱去休息所在，人谈天不是。结果为了打张国军用掉了，秘书长秘书，喷出等个药水。俺做东江重建的下下皮呢，肉最前呢，搞了通过下些人。我接当下的，没给嘛是。俺做厂妹，秘书长不对，起来卡几个，天天学着没一把了。俺做厕所几年个，给出也不得闲着学着。俺做米吃这钱不能行，别吃这钱不行。
6: 陆队的，要我写他写书，你也可以写书啊。部长同了，钱不借的，从几岁时候呢？听我最年轻女儿的，他们的五姐当然的，没存钱啊。明年苦了，举债出去，亲爹给买点麻包用多大？亲叔给买点拖拽起对，给他们送点钱的，制作军用的，推磨人家到了九头七。亲爹给买点麻包大，亲叔买点拖布。老秦，你确定要写下？
9: 拿多少给出去？
6: 常过县的老弟给拿了，起来给办不啦？千里去的，俺最起最给，常过怕被他们没到，常过怕被接不着了。后院送掉钱去多，劳动钱不能做，生意少不着。第一天了，俺最少不用去过呀，其他多。
9: 张超了，哦，马上，部长同了，重新行了，俺最年前谈的去。
6: 年前谈的钱不咱别丢了呗？俺最后那些呢？ 내든 셈삭베 증마지. 개체쇠디 근제스 탁주 제고 메드리.
8: 녀기라라 녀상 쇼고 섬티. 메스장베 초도주교 군동강 주리리라게. 나조 조고스 되나니. 나조 제시토웨 춘이 장세 소트수. 시제도네 춘이 향 내든디 탁주 쇼수기. 나조 조고 당리 수제. 남자디 나조 소제 곰더지 메존에 리히.
6: 디제시네 잡도. 워디 내든 탁주 시약 넘주지. 야쇼.
4: 어, 준이라. 띵예. 월이기.
6: 전다들 당게 넘면서 월이기 고마시. 무제단야 다도디. 십전기 규린 삼무 규사자 넘지모도 재우지.
4: 준이리라. 공개맵지. 예, 많이 가요 제스. 네 답도 기랑게 진이 황라다 춘이 장세 소수야 거감 있는 거요 큰 삼죠
6: 장구신 된다디 녀라라 야스기 어시 진이 황라게 켈네쇼 이내 나간시 섭심 제도 다디스 우장 동라 둔라 켈린 탐지 샤자 된다디 베트 땡기 충부지
4: 알레 다치도 대대 임부지
6: 이내 단다 총중 돌라 시스 디테스도 Rāmbīgē sīnglāngā dānyē dī ngārī lūpṣā.
4: Sui sīgdō, dīdē kūlū mēwē tām chē rāngshī. Yīn sīg mā rāba. Rūrīlā, gōmbu kio nī mā zōngshō.
6: Mī kāla tīmbu yō mā rī. Kāla xē nē xēr chū. Chānghē, kāsā būrā tūnglā gē gāmyū tīn chē sūshā, rāngē sīm xiā wūrdā. Lē jīb jī gē, nē dūn lāb xēm sā gē jīyā yō mā rī. Lē bū chū nī nē dūn tāk chū xiā dī kē chī bū rī mā dō, ā nū wū zū chē nā yōng gū mā rī sūshā.
4: 也行。朱丽丽了，去让给广播司机拿下，请求去让了陆总看马修伊。别那些嘛，先歇嘛，去。哟，米奇。
9: 그래도 참모 좀 해.
10: 도시 야우시나서.
9: 도시 따라와.
11: 띵이내라.
10: 어, 小谢.
11: 디 레니캉 주제 다와치 링기 레게 신지다 총투 토이 도도 지도제 키나니게 지시로.
10: 오지 니오 지시오. 아, 谢言. 나 주스 시지게 다도보.
11: 지게줘라. 감사.
9: 아, 감사 감사. 불에 가서 와.
10: 레치시.
11: 레스.
9: 지예. 문에이. 아, 항상 보세요 좋아. 다와치 레마치 봐. 라가데 주르르 쓰셔.
10: 让小狗天天开不赢你心个月，一年从你夏天来，连接的这样三毛钱。丁阿秋哥的妈的，阿丽达小谢给俺绕过去走，连你看的，新年要求不是？
9: 妈的妈是，的阿丽达找我还有谁？
10: 阿丽给连你看了嘛，就钱不让给羡慕穷啊？
9: 羡慕穷啊？阿丽给看了意思嘛，就钱不是？你最羡慕的这张干啥嘛？乐不起来去啊？
10: 给他你啥子嘛说？你给他你给些钱啥子什么去？
9: 自己给钱也没多，俺给钱的也没多钱嘛是不？啊，别啥说，嘛是，让给，他娘让这些说，做着让给俺俩的朋友嘛是，没让他下边的，啥么子咱们都当下搞不到，可给出去些，好呀，没让人那么多生家个要命的，他起码给这些着呢。
10: 啥三的情况呢？听这些人有点别。 아리를 준다고 내 요시 치레가 참 못한 게 지워시라 저와 참 못한 게 교고시 티제 나 제일 주는 게 제 도움이도
9: 어제베 루시의 제비 뭐라고 얘기해 담으시베
10: 시 小谢罗 친구이네 게니 길에 신비나기 어 兄弟가 조리 친구시
9: 저디 미크데스 조리야
10: 니에 대는 내도 개미도 개시 망미도라 내가 전 때문도 내가 가리 이네 줄이지 지극도
9: 용아, 니엘 얼레 배주던 교시, 지로 레아드게 참사하소나, 니엘 미신다 세제 지규리.
10: 장기체는 내두 개도 왜?
9: 딘데라나 마시, 이내 레네디 개참시라 쏜사, 인지 지규 유배 민댐보 세는 각시. 어제베, 야, 나도 가봤더랑 제호. 제마 저와 체대요시.
10: 라게디야 삼을 야무시 코드와.
9: 영아. 제만에 내가 가려네. 남사 가봐 겹죠. 어야, 다 죽는다. 권하기, 권하러 가시오.
11: 디자디 섭취 기부.
10: 레스.
11: 어디?
10: 레스, 네 시스.

0: 망조 추규람 트위사 계측하시 셰비 단다 사람들 몇 초면샤 나타다 송후 추덤나 루능시 기본 매배가 탐시 켜르미도 사티
1: 왜 다처 녜녜 셀러 켄츠 주안 총수 차데 계사유 자존 겸녜 망부 켄츠 달라 자주 봐 주고 요마르베 하시 추규를 보지르다
0: 이내 망조소 유보스 매사 무유 대표 말해 상무실 라바치스 제시나 와시다 몇 패미 잡.
1: 저는 한 이단 체교 말이. 곧 사업상 부르다.
0: 시. 이네 뭐 매봐. 제시나 와 계속 체하다. 누구 사업 뉴해 봐. 참은 뭐 걸어 봐. 타는 거 매봐. 체크하고도.
1: 왜? 네 되는 상계. 팀도 매는 거 상마 굴로 제가 진제. 간다 민상 상매 뭐 되는 비이나. 지마 상계.
0: 저 차커. 나주 특시드 맞네 삼다비 팀디 메롱을 상마십니다 이내 의미도 우리 예배니 젠두 큰 친구도 와 로시콘로 총수 망소 체배 우리 더두 제교샤
1: 왜 뒤에 저 맞지 니 도째소다 도째소 니 삼시다
0: 씨 저 장허 나 클라사가 요매다 저랑 특시스도 로시다사가 요미 저랑 진내 유배 미르바 주막 부여리 나타다 내가 요걸 잡든지 근데 스타젠 가요래.
1: 야, 고.
0: 어제 왜 저랑 걸어 와?
2: 나 고대. 아,
0: 자지.
3: 길이가 제일 심부시도 와.
4: 야, 고도. 심부도. 괜로라. 최사배.
1: 어.
0: 가르쳐놓으시오
1: 다다 총기 칸에 존칼 대사브리 존에 로교치스 삼부디 대세리
0: 아 저랑 같으나 난저 무비야기 고급 디얼스기베
1: 저도 챈트그리 존립다 산예스퀴라
0: 저다디 총비이나 트링원에가 용리 쏴샤 저랑아 저랑아 로다처 말이 난저 조안 총주 총무 상매 군접이다 나 타다 부지르워를레베 孙悟空了 唐僧徒不能信 你们准备我的 唐伟腿吓死
1: 你让我记住 告诉我起来我这个叫我们的 我们的 总给前部马不及打着我有的
0: 三十倍兄弟看到
1: 心里去 哪里去 去必去的 心里我们说 前部马不及了 给我有的
0: 这是 大哥那么着图没到 我看就怕落街 这是我的
1: 这样大家的马上打 你要了 都不见说起 都不见在他的
0: 这场合 타나가 총수나 돈디 뉘함에 클라스터 살롱 화요래 한조팔로 제시 소가 주의 어 계시 잘못도 투비이나 당고 허라줘라 알아게인다 예 여여 저
1: 세지 그 우지
0: 나 주의다 주의다 매매매
4: 겐루라 데리 키랑 기시라 다 나오르다 데
1: 디카레
4: 카모사베 디미 예하니다 솜치지
1: 오네
4: 오네
1: 맞죠
4: 다 쇼다 내가 셀라다 셰시나시 셀라 야고 당어다 레마레 코소
1: 용아 용아 네 칼라 단초 계속 사간 당고르다 야 맞죠 다
4: 용아
1: 디 칼레
4: 계란 게 토레 민다스 거 나라
1: 디 민다 거 그러베
4: 용아 다 가지
1: 아야 야
4: 다지스
1: 나 루창 허리에 티링이 님들 때 셰어 여베
3: 让给钱呢，看你落叶云呐。
1: 地落笔呢，从前家吃猪油的，是吧？
3: 大爷呢，看不进去的呢，点对看你们多。
1: 地落呢，这个人。
3: 地落呢，用嘛人？
1: 可以呢。
3: 第三件事。

0: 편하시다.
1: 오늘 어디서 봤어?
0: 년에 주 대신이 공사 좀 있어. 근데 경찰님 연구 공주 대회지라 캡사민도 섭니 경찰님 마시. 급제 뒤 진인수라라 캐수야 여마시.
1: 탑시디 오늘 여우시도. 小贤 장부县呢? 唐头扎今天送过给文秋先生，再推给用的这行李三不三不去。
0: 哼，俺拉不准落得还不注意。来肯定是呢，来个这边没得面子没。所以文秋先生呢，俺来起来了，真就吃苦吧。
1: 嗯，好大惊喜。
0: Let's。

0: 가져서 더돈 타그라 봐요 여베 네 팀도 메로 거 상마 군은 차 교수를 비
1: 미자 타마치비 카나나 셰비인데 내가 친도 메비 안 리샤
0: 좀 자그래 가네 나 종무제 사브리 미스 차루 심죽하네 나 저 차루 누구 야고 타그라 제 사브리 세그 수마키 내 니야메 왜 저거 상부터 제 호주 신데 메 가리나
2: 저 상배 굽 디비 삼체 진류가 말이
0: 라고 좀은 상마 예스톤다 나 손도 써
2: 요 저
0: 유무소 당도 사지디 나 총주주리다 백업라 예 유무소 창무 축교로 뭐 치투베 캘리비 디린신의 구급 드랍리 시순에 나 종무빈 같이 야수 총기 체리 심주민에 나 저 차루가비 미국 약수도 잽지 창배 쉬다 구급 야구친데 나 저 탐지 채워라 말해 아
3: 세션에 뭐 야비네 기쁘지않다. 계속 기쁘지않아 도비나. 근데 정세.
4: 제사. 뭐도 뉴뉴 말다.
5: 나를 멋있는 뭐 매봐. 계속 보는 소비나. 아주 좋아 그랬게 오래.
0: 용아. 상마 심제 뒤에 유나. 뒤리 나 로다 전게 양야 캐슬링기. 상매 아니 뭐 리겐 산리. 최시라 와 사고 로제. 누구디게 야구도 투비나. 제마 계산라비나. 최초이 계시 궁금법이나 나 로다서 미지게 견기소
1: 조다죠.
0: 예. 가셔서
1: 땜치다. 계시 오늘 꼭 뒤비나. 걸린 건 됐지야.
0: 들리니 계시 시에산 매봐. 궁금법아 시민도. 아. 이게 계시 궁금법이나 나 로다저게 강보다 세시 송고 주네. 상매 규구디 커서 투 최소.
6: 도분이
7: 어디서 시행이네.
0: 와야 동생 마셔지.
8: 됐다. 땜치형 말이.
9: 레스
10: 那就是的。呀呀呀，他不怎么讲，他不怎么讲，什么有的？他三个家，哎呀，什么有的？呀，就是。呀，就。马总，这边的，我刚去跟侬到他们来讨讨。
11: 昨天嘛，就是。呀，就去批这些。现在，我昨天跟女主席跟仓库的队长。
10: 我呀，
11: 可以啊，昨天。忙着尿过。对的。哦哦，现在。
10: 圆圆给俺们俩留那边不是呗？好嘞，别急，你给嘞，你也塞不下么子话。
11: 圆圆巴拉，圆圆俺们俩那个就忙着尿尿都是么子不是呗？车长，可是俺主要去查查么子，圆圆巴拉，圆圆俺们俩那个就到处给到你们整是呗啊？
10: 好嘞，别死，都是那，你拿来给修，赶紧把你自己的也塞不下么子，对吧？哦，
11: 现在已经收了那啊，我妥协。
10: 别死了，
11: 已经收了那啊。
10: 妈妈，注意的。
11: 嘿，俺们拿了。

0: 장허 디가 랑가산다 원해 주다도 랑래용아
1: 말해 기랑게 씨베
0: 로고시아 파진 아제러바 도도 티준요기 디 아지 대회 랭게 송사 리그룹 지워 중
1: 도스테드 네튼데 티주치니 망고 엽자 다랑의 여행계 아주도 김다 망고지게 디고시기
0: 칠베드 허도게비 도다디 랑래게이다
1: 네 날리 게치 최고
0: 让他 아직 용보 참으라봐 지마야 아마 집시라
2: 喂 나이 어 용아 도스고 니에 레지티

0: 金州了。金州了，你得准备去火西帮雨，多去点古城去。要去。昨晚那就好多。开门多。他给阿家老媳妇拍死。啊，怕去跟给。嗯。他的媳妇啥啥啥？ 요쇼, 라인이 여수 여쇼.
1: 됐어. 니키랑 고아이송야기 니시에기 동창 일이 사바리.
0: 응, 영아, 다 조심.

0: Hondo Yen Zhongzhuwa Nimitun Rulani, Rengi Gi Gashe Zombe Nyong Zorta, Gashe Zomto Gorgi Sheja Kaji, Mojo Dudu Shinanjus. Shamla Gila Kongki, Gashe Zomto Gi Shejata, Tishin, Pyogi Chakzen Zombobo Kaji Gi Gapshela, Leji Chidab Soki Gola, Cheji Nangyu Yimbe, Lengye Ne Mutu Gizinanjus.
1: That given a gay judarva, that a little to give a motion to my house one. Tapina yoga cha, say it. Say you pitches them with a chasm narva. That yoga cha, cha, cha, cha, cha, cha, the pitches it on chasmina. That got us in the man to check in our lot, dear Vina, and a chalaka, the chasinda, chaluta, chajada, sing at Zamador, Pesci, Tishabaki, she would need money. 다 이내에 가르치는 가라주 가르치는 소수에게 가르치는 주바드베그 투한테 가르이메라 섬시 제비이나 에네 가르치는 차딜레 가르치는 표소 민주 표소 초보소야요 요즘 초보니 그래 아 표소보니 그래 빼나 차세입니다 당국 가르치는 랑게 주베 주바드베 투한다티 그리고 랑게 값에 되는 로 주바드베 투한다티 대조에다 대화요 뭐지이나 아 대조에다 대화지 임베이나 에네 가래 자유 그리고 자동의 유수가 자유점이 직지에서 자유점이 자티 중소와 Kese tejo dile karzina tejo le rindu na zo yarba. Kese rang juba tejo di tundu resina. Chenyun zam ji ringla jik jen yi xie si tundu yi bu chung duwa. Ta kese rang juba tebe tunda digu tejo rinbu yi na. Chenyun zam min. Chenyun zam min ene longu mangbo la so wuduk xie si na e gaan tejo di rinbu chung duwa. Ta kese karzina rang juba tunda digu karzina rang juba tebe tunda digu kado di juwa yu narba. Rang zomba dube gapshi di kado di dhuwa yubi na ane cha chegu dhuwa riba cha dhuwa tingu riba cha dhuwa ta cha dhuwa kado di dhuwa yusin bina cha shina yang ka shi ka shina nga cha dhuwa chegu dhuwa yina ta cha dhuwa chingda gara nga juba dhuwa di gabu yi gabu ri ane gabu da cha kan jis dhuwa chigu ri di resa na ane rang dhuwa shi dhuwa cha dhuwa mo yi kang dar garo riba yama na cha dhuwa mo yi nam ka shindu ngwa shin tangwa la sopa 야마나 차도 뭐 이 신도 말어 라서고 어쨌든 도시에서 라는 거 전부 되게 가도디 저 도구가 다 계속 약하스나 라는 거 주바 되게 가르스나 된다 되고 좋아다 좋아 주다 좋아 여비나 에네베나 차데 가스나 차로 신도 주다 됨바 그러면 차로 신도 주다 됨바 에 차로 신도 칼 신바 라서고 도 차도가 에 계속 좋아 제민도스나 에네 차단 답이나 계시 랑가 춤바 되베기 가르시나 된다 되고 비나 길랑에 뭐 방매 롱주기 쭈쭈바 되데 태드시야 디덱스라 예스나 야 차디 그데스다 엠베나 차시나 차라가시 창라신 봐 차라가시 창라신 봐 직대 쭈 쭈방에 뭐 어떤 돌아 봐 예 베나 야 티 틸레 도학디 가르시나 소소 티 이나 차라메가 창라메가 야고 비나 길랑에 바디 그래 도바티 이노 틀어 도바이나 디데스 지아도와 게데베나티 랑게티 쭈쭈다 뎀바 디데지 지아이나 에네 차데도 저 근데 치우라 쓰스나 비나 차자 롱주 치바능시 이 직변내라야 디다로 라소바 차자 롱주 치바능시 저바도 독세하고 쭈쭈다 뎀바 친구도와 예 야메나 카라스네 디라도 차자 롱주 장도 균네 직변내라 쭈바샤 라소바 어 가다 카라스네 소수의 차대 표주 당체는 이 촉도 수화의 명제야. 다 개세변화를 한 게 천발주가 된다 되고 카세딩세 이래봐 카세딩세 지금 가르치는 유주타다 이제 매바 디데크 소리죠 천발주에는 최고 변화체는 차단신도 카세딩세 시대에 따라봐 개세 양 가르치는 파나한거에 가르치는 빼도 중어 료연크고 육진 차부 두세 디데 지하 인수나 가르치는 차다 카르보 신도 슬라서 두스트야 그래서 가다디 차디를 가지는 표주 곧 소소 처벌 주베 된다디를 코란을 떼세네 에네 디체비네 에네 민지 내면 나서 소하르 다 도나 도트네 차샤입니다 다 가르스나

0: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자직 땀이 가비 삼에 체둠직 타마 강사 타고 렌지직 다데사지 러부 착바직 나든 시디 장장 가르부직스 어 디카레스는 아주 그 망조도 여베 그셔 지수락 잠남베 그 것도 사직 소송 여베 토제고 난기 진짜리 다디 차장하지는 감에 숨도 차장 요하래 알게 동부직도 에 어제 쉬셔 봐 다디 카레스는 치기 캐바 캐바스님도 값이 좀 내망 그 딜레랜드 요체네 값이 망부 최셔를 뒤다 따와 값이 망 최셔를 학원도 뒤나올라네 차셔네 다 배준 잡 쉬면 돼아 단다 손주 남자라 그 외도 사죠 뒤에 가라지네 딜레랜드 최체네 치셔버리 레데레다 소수 뒤로 면자다 미소수기 가라지네 네번 만자 왕기 이제 배디 좋아다 가수래 뒤에 만자 뒤어 그나 그 튼조 남자라 값이 되게 까와지기 긍정 출시직 칼로 준비 커리주 당당직 가수 참여 충대 잡아직 나라냐세 여자 잡래직 자주 먹어 커주 소미직 체주 매배 빼듭 통부직 제주 교세 콕대로 농매직 야샤 잡지 아다르 콕도직 달러 세지 시시 별래직 타마틴지 쥐어슨 잉소직 다다사회 짬바 지무직 나대시디 제글로 자자직 어, 야, 다디, 특히, 현주 남자라기, 내두치에샤니, 짬바리, 짬바지리, 이네, 다소수, 그, 튜럽 만져, 왕기, 낭두, 로가레도, 아, 다디네, 던도지기와, 디카레스나, 아주, 그, 캐주라기, 이, 짬샤베, 야, 응외도지리, 흉내, 강, 가두스, 도와, 어, 딜러, 야, 독스리, 까와, 미베, 캉바리, 무직, 카도, 묵베, 쪽자, 나무직, 이, 그루, 데데, 꼽자, 따르바직, 나래, 중이, 치모, 로가레직, 자가 체베 서지 땅마직 체미 티그림 생도 조다숨 자로 동세 시에지 포바직 예주 제베 자담 정구직 달러스웨 준지 고바니 타데 비딥 데미 대중 강 대동 아래 잠베 비딥주 나수 신도 제베 자바직 어디에나 가르스나 개 캐두라게 야 가르스나 슝레 강게 나와 비딥 감바 토딘제 티체셔바 지그레 다디네 그나 나라 능력이 마치 새벽에 직 값에 지 뒤직세라 뒤가르스냐 로사기 뉴브자 제베고 지그레 로사 뉴브자스 값에 까라나조 직쇼 닥다직 카토 춘지 조마 야마직 가단 고주 카다 시자직 나라스 앞주 제비 뒤돈직 자가 각베 제조 체리직 차감 강라 직예 보살직 자루 북중 세라 충중직 야샤 불로 창외 데르가직 딱스 차장 사다 도레직 타마 대비 시기 타순직 대두 쇼반 남로 쇼제직 나다 남로 마자 차자직 빠다 대비 성부 링부직 퍼지 대비 고요 사바직 벌루 최산 최부 충조직 만에 충외 타바 비사직 어 대디 나래 그 티샵에 그 야 지기 로사크 뉴브제 고 장 유베 갑시시리 차잔 티 타당게 갑시에 딘제 마 두로로 없자 치고야 좀제 가레스스나 갑시에 딘제 찍찍래 렌트 차샤버리 렌트 차샤버 레데레 다티 소수의 낭두 지기 뒤로 만져와다 초와 만져와 초에 차지 추제 만져와 왕기 값이 딘제를 빼 초와 만져 죽으리 최장 카레스스는 등도 단다 값이 뒤에 저와 말해 망부 통요요 조금 다 등주 낭 망부지가 나오라네 값이 뒤에 저와 이렇게 숲다 뒤는 신체 봐 지마에 폐지 미망부지가 값이 뒤에 저와 주시고 지그리 생기 자잔 뒤에 가르스네 내가 파 렌두체 렌두체 받으라 소소 능력이 가르스네 지기 랑자 표에게 삼로 여부지 중수나 에디 잠주 야부지 책을 했습니다 어둑스이 다 디레이나 내게 쉬하 조어디가 잠주이 다 조어디 가르스네 나에게 다 자지기 로고프 스님도 좀바프 스님도 학바도 있는 나슈남도 있는 표기 표도 중요하게 가르 좀수 표모모 인베 좀수 값이 시바디레이나 지기 준진다 피제 동규 요가 섬시고 예스 터제나
1: 참들 현주 담주 누가로 쳐고에 스타 좀 강기 주린다 계급 기준부터 한 규칙 중 좀 보고 개종

0: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변 군르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리 주주 군두위 겐지무 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주 서버토르 장아르 치위 쿠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식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 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니소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식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린치비 세콜라라 준비 모자라 임바라치
1: Kawe Kurlan, Lejar Aportun, Yisa Madan Keta Parjeche, Yungbub Yongjir, Nalan, Chinyeche, Tei Tsubtu, Jebe, Mikyanshur, Medu Dungne, Godo Pubzana, Ngedubala, Yablan Suichi, Jiga Tiawa Tsubzu, Majena, Gunga Numba Tsizi, Yongdome, Serwe Damdir, Kua Chitarlin, Chimlu Yuji Lizene, Leme Yigim Sule,